우리가 살면서 쉽게 착각하는 것, 바로 운이 좋은 것을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쭐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알고 보면 운이 좋아서 거둔 성공인데도 그게 나의 실력이라고 확증 편향을 가지고요. 지나치게 자만하다가 오히려 실패의 쓴맛을 볼 때가 많은데요. 행운이란 것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오래된 속담을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9월 22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서울 패밀리의 아무리 함께 들었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았을 때 내가 모두 잘해서 그런 거다. 큰 소리 뻥뻥 칠 때가 있죠. 특히 추석 명절에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지금 좀 잘 나간다고 유난히 목에 힘주고 으스대면서 주위 사람 기죽일 때가 있는데요.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은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6463님께서는 오늘이 명절 알바 마지막 날입니다. 일하는 동안 일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현미님의 목소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올 추석에도 러브레터 가족들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아 근데 약간 뭔가 뉘앙스가 작별 인사 나눠주는 것 같아요. 일하는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시간들이었다고. 알바 끝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거죠? 아 명절 알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6463님도 명절 잘 보내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1239님께서는요. 우리 집 아이들이 잘 도와줘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착한 삼남매인지 엄마 일하러 갈 수 있게 잘 아프지도 않고 잘 커주네요. 이것이 행운이고 행복이지. 아, 1239님 그러네요. 참 착한 삼남매. 안 아프고 네, 무럭무럭 커주는 것만 해도 아유 진짜 얼마나 고마워요. 1239님 저도 응원해드리고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는지 저에게 소식 들려주시고요. 여러분이 계신 동네에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이번 추석엔 어떻게 지내실 건지 계획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또 지금 바쁘게 일하는데 위로가 필요한 이야기 뭐 다 같이 축하하고 싶은 사연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평소 좋아하는 애창곡도 많이 보내주시면 반갑게 들려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사연 기다리면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와우, 김은님 신청해 주셨네요. 송창식의 한 번쯤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아이, 좋아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인관님께서요. 현미님,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아내랑 담양에 있는 온천 가고 있어요. 두 분께서 딸기 농사 오랫동안 짓고 계시는데 요즘 한가하셔서 모시고 갑니다. 온천하고 담양에서 떡갈비 먹으려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담양에 또 온천이 있군요. 저는 담양 대나무 소세원 이렇게 생각나는데 아 먹거리도 있죠. 떡갈비 맛있죠. 부모님 모시고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잘 다녀오세요. 강인관님께 또 담양 온천 다녀오시고 화담숲 한번 가보시라고 화담숲 4인 입장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에 가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0785님께서는요. 현미님 어린이집이 집에서 추석 명절 행사한다고 원아들 한복 입고 오라고 연락받아서 우리 아이도 한복 입고 등원합니다. 너무 이뻐서 한컷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오, 자세가 아주, 어휴, 모델 포즈인데요. 아이들도 이렇게 일상복 말고 뭔가 특별한 옷을 입으면 좀 좋은가 봐요. 기분이, 표정이 달라요. 아유, 예뻐라. 사랑스러워라. 네. 얼마나 재롱잔치 이렇게 입고 또 할래나. 0785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아, 근데 요즘 아이들 한복도 어쩜 이렇게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와요. 에그 8422님께서는요. 어제

예, 친구가 풋고추를 많이 줘서 그걸로 고추 부각 만들려고 싣고 있어요. 튀김가루 묻혀서 찌고 찐 고추에 또 마른 가루 묻히고 소쿠리에 하나하나 펼쳐서 널고 일이 많아서 잘 안 하게 되지만 겨울에 튀겨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 맛에 귀찮아도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야, 힘들게 농사 지어서 나눠줘서 정말 고맙대. 와, 8422님 진짜 손 많이 가는 음식인데 그래요. 아유, 그리고 겨울에 드시면서 친구분도 생각하시겠네요. 아유, 먹고 싶어요. 바삭하고 또 매콤하고 맛있죠.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와우, 추석 명절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7171님, 1440님, 0555님, 김부자의 달타령 청해 주셨어요. 둥근 달. 네, 그리고 최옥순님께서는 하춘화의 영암아리랑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도 처음부터 달이 뜬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 달 생각하면서 신청곡 두 곡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아, 보름달 생각하면서 노래 저는 막 따라 불렀는데요. 정은영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흐흐흐. 오, 처음부터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임신 2주 25주 차 임산부입니다. 흐흐. 태교 여행으로 뉴질랜드 여행 중입니다. 엄청 좋은가 봐요. 히읗히읗 엄청 써놨어요. 여긴 통신이 잘 터지지 않아서 끊기는데도 현미님 라디오 틈틈이 듣고 있어요. 여행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임신 25주 차 기념 여행도 하는군요, 요즘은. 정은영님, 아유, 좋습니다. 그럼 추석도 뉴질랜드에서 보내겠네요. 태아랑 이야기 많이 나누고 엄마가 행복해야지 태아도 아주 안정적으로 그런 연결이 되어 있대잖아요. 잘 다녀오세요. 엄청 좋으신가 봐요. 알겠어요. 아주 히읗히읗이요. 야, 아이고.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7842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현미님. 저는 오늘부터 추석에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단수를 만들고 안동식혜를 만들려 합니다. 힘은 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오, 이게 다 다른가 봐요. 안동식혜도 또 다르고 단술, 저는 식혜를 단술이라고 알았는데 단술 따로고 식혜 따로인가 보죠? 아, 또 요즘 이런 것도 금방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무식함을 용서해 주시고. 네, 벌써부터 추석 음식 만드시죠. 특히 식혜 같은 건 엄마들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서 또 식구들 오면 나눠주려고 막 빈병 모았다가 거기다 담아서 냉동실에. 아, 네. 좋습니다. 풍요로워요. 저는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심유영님께서요, 친정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너도 추석 다음날 오는 거지 하시는데, 마음이 조금 안 좋네요. 아, 딸만 셋이라서 다들 시댁 차례부터 지내니 말이죠. 아빠,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 심유영님. 올해는 좀 신랑한테 잘 얘기해서 말해서 안 될 거 없잖아요. 우리 차례만 일찍 지내고, 아니 친정이 좀 뭔가요? 오후에는 친정에 좀 가서 혼자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아이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참 같이 그 가족들이 이런 마음들도 좀 약간 헤아려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뭐, 네, 제 생각입니다. 심유영님 화이팅! 아버님께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한재호님, 김연자의 당신은 청해 주셨어요. 6041님께서는 한규철의 노을 청해 주셨네요. 좋아요.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배보경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는 종갓댁 맏며느리라 1년의 제사를 설 추석 포함해서 10번을 지내셨습니다. 말이 10번이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준비했던 엄마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셨을지 지금 저로서는 상상도 안 갑니다. 추석 전날이면 엄마는 뜨거운 기름에 손이 대는 것도 무릅쓰고 혼자 전 부치기에 바빴고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전날 불려놓은 뽀얀 햅쌀을 들고 아침 일찍 경운기를 타고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경운기를 타고 덜컹거리면서 달리면서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쌀 쏟아지면 큰일 난다. 꼭 붙들고 있어라. 서둘러 일찍 출발했지만 방앗간 안에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고요. 형형색색 소쿠리에 뽀얗게 담겨져 있는 쌀들을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우리 집쌀 소쿠리를 내려놓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제가 우리 집쌀을 지키는 동안 아버지는 시장 한 바퀴를 돌며 장을 보셨죠. 저는 아줌마와 할머니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우리 집 쌀 소쿠리를 잘 지키며 기다렸는데요. 그때 시장에서 장을 한가득 봐오신 할머니 한 분이 방앗간으로 들어오시면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아니, 내가 이 파랑 소쿠리 바로 뒤였는데 누가 내 소쿠리를 뒤로 밀어놨네? 누가 밀어놓은 거랴? 이러면서 본인의 쌀 소쿠리를 앞으로 당겨 놓으면 졸지에 뒤로 밀려난 할머니가 또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니, 이 할마씨가 미친나? 우대서 새치기고 내가 앞인데 어디 끼어들락하노? 이렇게 할머니들의 옥신각신 말다툼은 이어졌고 방앗간 안은 소란스럽기 그지없었는데요. 제 기억엔 추석 때마다 꼭 방앗간에는 이런 다툼이 있었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뽀얀 쌀을 빻으면 엄마는 전날 삶아놓은 팥으로 아주 달콤한 팥소와 고소한 깨소도 만들어서 우리 집엔 오후부터 본격적인 송편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빠들도 이땐 한몫 거들었는데 만두 같은 송편은 양반이고 참 독특한 모양의 송편들이 만들어졌죠. 송편 이쁘게 만들어야 나중에 이쁜 딸을 낳는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이쁘게 만들려고 해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엄마의 송편들은 하나같이 반달처럼 예쁜 모양이어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못생긴 송편만 만들어서였을까요?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저는 예쁜 딸이 아니라 아주 징그러운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으니 엄마의 말씀이 진짜인가 봅니다. 온 식구 다 같이 오후 내내 만든 송편을 엄마는 산에서 따온 솔잎을 넣고 찌기 시작했고요. 갓 쪄낸 송편 맛은 너무나 달콤하고 고소했네요. 요즘은 마트에도 떡집에도 예쁘고 맛있는 송편들이 가득하여 추석이 되면 간단하게 사 먹고 직접 송편을 빚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추억이 그리워서 그때 송편 맛이 그리워서 이번 추석엔 직접 송편을 빚어보려 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황금심의 아리랑 풍년이었습니다. 아, 노래도 좋은데요. 4105님께서 사연 들으시고 저는 송편 이쁘게 만들어서 이쁜 딸을 낳았지요. 그렇군요. 사연 들으니 옛 시골 풍경이 떠오르네요. 그때가 좋았어요. 이쁜 딸을 낳으셨군요. 네. 0779님께서는 추석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왠지 기분이 안 나는데 사연 속에서 추석을 만납니다. 이곳 창원 날씨는 가을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창원 소식도 주셨어요. 0779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분 안 나죠. 근데 이렇게 우리 사연 나누고 또 주위 사람들 어떤 누구라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막 뭐 명절 뭐 챙기고 막 이러면 덩달아서 아 명절이구나 싶어요. 아 창원에 창원 날씨 가을 향기 가득하다고 하셨는데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지원님께서는 사연이 너무 재밌나요. 예전 시골 방앗간 풍경이 그려집니다. 송편 어렸을 땐 많이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으니 편하긴 한데 정겨움은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다 만들 저도 불과 아니 그쵸 한 10년 전까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예, 오래됐네요. 1402님께서는 방앗간에서 쌀 소쿠리 지키고 있다 보면 다른 집 흰떡 나올 때마다 한 움큼씩 떼어서 맛보라고 주시곤 했죠. 아, 설 명절 때 그래요. 맞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가래떡에 설 땐 또 설 명절엔 떡국떡 그 인심이 좋았죠. 5913님께서는 추석엔 옷 얻어 입으려고 먼지 폴폴 나는 20리길을 엄마 따라가곤 했죠. 오는 길에 경운기라도 얻어 타면 최고였지요. 그 시절 그리워요. 에구 에구 그쵸? 그립네요. 정말 설날 아니 추석 때 새 옷 입었었어요. 저희들 맞아요. 옛날 방앗간 풍경을 이렇게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죠. 그땐 집집마다 송편 맛도 달라서요. 우리 집 송편 옆집에 갖다 드리면 옆집에서도 빈 접시에 다시 송편을 담아줘서 이 집 저 집 송편 맛 비교하며 먹는 재미도 있었어요. 에이그 옛날 생각 많이 나는데요. 오늘 사연 주신 배보경님에게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8848님 진송남의 그리운 사람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송님께서는 홍민의 고향초를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을게요.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0: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2: 4만원
4: 생산관리
0: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10: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김상숙님께서요.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저는 만며느리입니다. 만며느리인 저는 이 나라에 들어오며 제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차례와 제사는 남편과 둘이 모십니다. 한국의 가을이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아, 김상숙님 말레이시아에 계시는군요. 아, 근데 그곳에서 제사 차례 오시면 조상님들은 요 상에 차례상에 열대과에 이런 거 올리시겠네요. 한국의 가을 추운데 그죠? 아, 김상숙님 그래도 마음만은 추석 명절 그곳에서 함께 한국의 가을을 생각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육각수의 너나 잘해라. 네. 이 노래 끝곡으로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어디를 지나시든 많이 밀리실 텐데요. 명절 전 전반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 있는 데다 도로 돌발 소식도 꾸준합니다. 먼저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도봉터널을 나온 지점 3차로가 추돌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고요. 더 가서도 군자교 부근 3차로 작업 구간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정릉 터널 부근 1차로를 막고 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기름 램프부터도 속도 뚝 떨어지고 구리 쪽 강변북로는 행주 대교부터 반포 대교 쪽으로 1시간가량, 올림픽대로 같은 방향 역시 행주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지금도 차가 많습니다. 또 목포 쪽 서해안선 순산터널 부근으로 사고가 나 안산 분기점부터 여파받고요.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도 11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함께 들었는데요. 9703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9397님께서요. 95세 장모님과 마늘 모종 손질하면서 청취 중입니다. 라디오가 고장나서 적적해 하셨는데 어제 읍내 가서 라디오 사서 주파수 고정해 드렸습니다. 아마 러브레터 애청자 중에서 최고령 애청자가 저희 장모님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네, 아유, 어제 사위분이 참, 네, 이렇게 참 좋아요. 가서 또 라디오 들으시라고 장모님, 어머님 라디오 들으시라고 장모님도, 아니, 라디오도 가서 마련해 주시고. 최고령 애청자 가족이신 9397님의 장모님 되시는 95세 어머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2부에서도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리는 거 아시죠?

0: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는지요? 여러분 계신 곳에 가을 하늘도 푸르고 아름다운지. 아까 창원에서 네 가을 날씨라고 문자 주셨고요. 코스모스 혹시 피어있는지요? 저와 나누고 싶은 즐거운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듣고 싶은 여러분의 애창곡, 추억의 노래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에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핫지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애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쇼리실라!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임교순 시인의 외로운 할머니입니다. 하룻밤만 더 묵어가거라. 서울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할머니 눈 속에 핑 도는 눈물. 앞서가는 손자의 뒤통수가 꼭 제 아범 같다며 눈물을 꼭꼭 깨무신다. 언제 또 오겠냐? 설 때나 오겠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손을 흔드는 손자의 귀여운 손바닥이 할머니 눈 속에 안개를 피우고 차는 떠났다. 할머니 곁에 남은 설이 맞은 코스모스 고개만 살래살래.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임규순 시인의 외로운 할머니 함께 했는데요. 참. 아마 이번 추석도 고향집마다 이런 작별이 이루어지겠죠. 너무 짧게 왔다 가는 아들, 딸이 아쉽고 고사리 손 흔들며 떠나가는 손주가 눈에 밟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다음 설 명절을 기약할 텐데요. 올 추석 연휴가 짧은 만큼 더 깊은 정 나누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선정님께서요. 손자 보내고 돌아서는 할머니 마음이 참 짠하네요. 우리 부모님도 자식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으셨겠죠.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오늘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습니다. 네. 아휴, 참. 그래요. 전화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그게 참 매일매일 전화 드리는 거 진짜 딱 정해놓고 하면 되는데 조금만 그게 시간이 늦어지면 아, 우리 엄마 지금 혹시 잠잘래나? 막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돼서 못할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성숙님께서는 맑고 청명한 하늘이 이쁜 통영입니다. 저는 작은 회사 조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코스모스를 봤는데 얼마나 이쁘든지요. 현미님이 코스모스 얘기해서 보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모레 코스모스 못 봤어요. 아유, 그 녀석들 참 가녀린 그 하늘하늘 예쁘잖아요. 나성숙님, 통영의 코스모스 소식 전해 주셔서 고마워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4240님께서는 떡하니 코스모스 사진을 떡 보내주셨어요. 저 푸른 하늘, 파란 하늘 배경으로 코스모스는 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아이고야, 예뻐라. 초록초록한데 아주 이렇게 꽃잎이 흩어져 있는 흩어지게 이렇게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쁘게 보라고 4240님 코스모스 사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7408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하트하트 우리 동네 아파트 옆 천변에는 요즘 황화 코스모스가 가득 피었어요. 사진 보냅니다. 잠깐만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정말 노란데요? 황화? 그러니까 노란 코스모스라는 거죠? 정말 코스모스네요. 진한 오렌지빛도 있고 샛노란색도 병아리색도 있고 일부러 이렇게 참 요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오래 많이 살았는데 처음 보는 것들이 이렇게 우와 7408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동네예요? 궁금합니다. 아이 코스모스 사진 두 개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참, 역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또 찾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권영철님, 6723님께서 이광조의 세월 가면 청해 주셨어요. 2150님, 3645님, 2902님,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진심원의 애원 청해 주셨고요. 조소현님께서는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6님께서요. 현미언니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명절 맞이 대청소했어요. 우, 너무 배고파서 열무김치에 고추장 넣고 계란 후라이 올리고 된장국에 아침 먹고 있습니다. 오후엔 장도 보려고요. 언니의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가 참 좋아요. 오늘도 화이팅이요. 하트도 보내주셨는데 이거 뭔가가 참 좋다는 그 마음이요. 이렇게 예쁜지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명절 맞이 대청소를 하신 거네요. 부지런하신가 봐요. 거기다가 저 지금 침 꼴딱 넘어가잖아요. 열무 김치에 고추장 넣고 계란 후라이 올리고 된장국에 밥 비벼 드신 거죠? 밥 비벼서 드신 거죠? 아 정말 참기름 살짝 쳤나요? 오늘 저는 그냥 비빔밥입니다. 점심 메뉴. 1006님 사랑스러운 1006님 명절 잘 보내세요. 화이팅. 커피 한잔 드릴게요. 6750님께서는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러브레터 들으며 서예 작품을 쓰기 위해 벼루에 먹을 가는데 아, 와 오늘따라 노래들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네요. 좋은 음악과 좋은 계절이 만들어내는 오늘 하루이니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예 붓글씨 쓰시는군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먹을 이렇게 직접 벼루에 갈아가지고 물 부어가면서 이렇게 갈아서 이제 붓글씨를 썼는데 요즘은 그 먹물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진한 먹물. 이게 잘 갈아야지 붓글씨 딱 썼을 때

나중에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아유 좋아요. 오랜만에 서해 불꽃이 있으시는 분 사연 읽으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납니다. 6750님 멋진 작품 나올 것 같은데요. 응원할게요. 커피 드릴게요. 7426님 죄송합니다. 7425님이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7425님께서요. 현미님 다정하고 편안한 진행의 분위기가 마음이 갑니다. 오 그래요. 내일 모레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오고 사위와 딸이 다녀가겠지요. 오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가고 나면 아쉽고 허전함을 느끼겠지요. 명절 때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건 비단 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인생, 이런 게 인생이겠지요. 제 부모님께서도 그러셨겠지요. 지금은 홀로이신 어머니도 그러셨나요? 그래도 행복하셨겠지요. 아유, 이게 다 그냥 매일 내려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옛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그립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아주 행복하게 지내야죠. 그 시간들을. 7425님 명절 잘 보내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한옥환님께서요. 한때 별명이 베이로 가수님을 닮았다고 해서 배 2호였던 제가 1호 다음에 2호 베이로님의 노래 장모님 신청해 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여동생들에게는 오빠는 잘 있다고 안부 전해주십시오. 전국에 계세요 여동생분들이. 신청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꾸준히 신청해 볼랍니다. 오늘 들려드릴게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러블레터 가족분들 중엔 참 사랑스러운 사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모님도 아예 장모님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요. 별명이 배 1호였다는 한옥화님께서 신청해 주신 배 1호의 장모님 들려드릴게요. 구두 교환권도 드릴게요. 한 곡 더. 또 명절이면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죠. 최덕선님, 8878님, 9919님께서 청해 주신 나훈아의 고향역입니다. 전 따라 부를 거예요.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69년 동아방송이 주최한 가요 백일장에서는 16살이었던 3명의 여고생들이 상을 받으면서 주목받았는데요.

1947년 돼지띠로 동갑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세 사람 바로 조미미 씨와 김세레나 씨 그리고 김부자 씨입니다. 회사로 치자면 입사 동기나 마찬가지였던 세 사람은 이 무대를 통해서 동시에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세 사람 모두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소속 가수가 되면서 친한 친구이자 선의의 라이벌로 수많은 명곡들을 노래하며 인기 가수가 되었는데요. 각자의 매력과 개성이 뚜렷해서 누구 한 사람 뒤처지지 않고 활동하는 내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명절이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부자 씨와 김세레나 씨의 모습을 TV 특집 쇼 프로그램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동갑내기 데뷔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세 사람이 함께 노래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1965년에 발표한 타작가입니다. 이 노래는 허호영 씨가 작사하고 형석기 씨가 작곡한 노래로 모두 세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은 김부자 씨가 노래하고 2절은 김세레나 씨가 부르고 3절은 조미미 씨의 목소리로 마무리되는 곡이에요. 황금보리 도리깨질 하다가 힘들어서 쓰러진 무쇠라는 총각 이야기부터 밀살구에 털복숭아 따먹는 이야기까지 흥겨운 우리 리듬에 맞춰 노래하는 타작가 김부자 씨와 김세레나 씨 그리고 조미미 씨의 매력을 이 노래 한 곡 안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듣다 보면 들썩들썩 어깨춤이 절로 나는 타작가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봅니다.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단이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주현미의 러브레터 9520님께서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포사는 최병욱입니다. 지하 주차 관리하면서 이어폰으로 매일 듣습니다. 현미님과 청취자 여러분도 좋은 명절 되세요. 이렇게 최병욱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9520 최병욱님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명절 되세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부터는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아서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이 마련됩니다. 러브레터는 여러분이 직접 추천해주신 노래방 애창곡 150으로 함께할 건데요. 귀성길부터 귀경길까지 설렘은 더하고 피로는 달래주는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해주세요. 오늘도 함께여서 행복했고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도 선선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는 명절 기간에는 출발 전 차량 점검도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수단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조남 분기점을 앞두고 갓길과 안전지대에 걸쳐서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암 터널까지도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이 사고 이전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와 장수 부근으로 양방향에서 계속해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하기 분기점 일대로도 지체 서행합니다. 부산 쪽 경부선 오산 5차로에선 오전 작업이 시작되면서 뒤로 남사부터 천안 일대로 모두 14km 구간 속도 뚝 떨어지고요. 반대 서울 쪽은 외관 1차로 사고 여파도 뒤쪽으로 크게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 6075님이 주셨는데요. 제 웃음 버튼은 쥐팍이 람블피쉬 예. 글로 발스타 할 때예요. 너무 웃겨요. 저랑 개그 코드 맞는 남자 어디 없나요? 여고생인가? 나게 뭐 불러가는 건 봐도 까르르르 웃는 그 여고 1학년 그때. 예. 자, 웃음의 허들이 굉장히 낮은 분인데 같이 웃어주는 남자가 없다면 혼자 웃으면 됩니다. 외로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I love myself, my body. 예, 잊지 마시고요.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웃음 버튼 누르셔야죠. 람블피쉬의 노래입니다. Smile Again.

0: 람블피쉬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스마력에. 앞에서 저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기다고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게 이제 여고생들 얘기죠. 고1, 고2 여고생들은 왜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기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내장상 가면 막 포복절도 하겠네요. 쓰러져가지고 낙엽 천진데. 그죠? 예. 아무튼 뭐 예전에 제가 공개방송할 때도, 예, TV에서 공개방송할 때도 여고생들이 오면 그렇게 많이 웃어줬거든요. 예, 안 웃긴데 그렇게 많이 웃어줬는데 요즘은 웃음이 좀 메말랐어. 지금, 예, 많이 안 웃어. 예. 결국은 이제 웃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더 웃겨야 되는데, 예, 못 웃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떠나겠죠. 예, 다른 데로. 더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웃음을 만들려고, 예, 남들이 이해할 때 아니오하고 아니오할 때 이해합니다. 예, 그래야 시선 집중이 되면서 웃기기 때문에 뭐든지 좀 거꾸로 보려는,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임합니다. 그래서 재밌다는 얘기를 듣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별로 공감은 안 한 것 같아요. 제 망사 이거 조끼가 이게 저 제가 사 입은 게 아니고 제 코디 우리 저 스타일리스트 가져온 건데 추워서 그냥 걸친 거예요. 추워서 반말만 익히는 걸쳐서, 예, 예, 이 시수주가 아니고 제 망사 패션 멋있다고, 예, 얼마 안 가요. 이건 한 2, 3만 원 갈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구매해서 입으시기 바라고요. 예. 맨살에 입으시면 안 됩니다. 망신당합니다. 화요일에는 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와 함께 합니다. 퀴즈를 우리나라 제일 맛있게 내는 분이에요. 김태진 씨. 만번째 이만번째로 딱딱 끊어서 블랙박스 드릴 거예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장세정, 송승희, 이 하나하나오, 원미진, 3566님 등등. 예. 앞에 얘기했던 거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정 원하시면 제가 이거 갖고 벗어 드릴게. 망사 이거 벗어 드릴게. 예. 얼마 안 가니까. 자, 김태진 씨 들어오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 쇼. 자, 잘 빚은 송편을 닮은 남자 퀴즈의 귀빈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연휴 시작인데 좀 푹 쉬세요. 어떠세요?
2: 아, 이번 주는 일정이 거의 없고요. 예. 그 추석 때는 잠깐 해외 일정 잠깐 다녀오고.
1: 해외 일정이요?
2: 네네.
1: 어떤 일정입니까?
2: 여행이요.
1: 그냥 노네요.
2: 아, 네. 그래서 예, 진짜 모처럼만에 오늘이 거의 뭐 오늘 생방송하고 한 일주일 정도 모처럼만에 쉬네요.
1: 여유있게 잘 사시네요.
2: 아닙니다. 아니, 모처럼 정말 네, 너무 좋아요.
1: 이번 주에는 쉬시고 다음 주도 쉬시고.
2: 아, 무슨 말씀이세요?
1: 계속 쉬는
2: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죠.
1: 알겠습니다.
2: 박명수 형님은
1: 저는,
2: 추석 때
1: 저는 저 추석 당일만 쉬고 또 계속 일할 것 같아요.
2: 아, 역시
1: 역시가 아니고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남 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 여행 가서 돈 펑펑 쓰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 네네.
1: 돈 펑펑 쓰시고요. 자, 모발 퀴즈쇼 어떤 시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자, 추석을 앞두고 더욱더 풍성하게 알찬 구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람잡이, 청취자 퀴즈, 음악 듣기 평가, 고스톱 퀴즈까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요. 고스톱 퀴즈는 신청 문자를 보내실 때 연예인이나 유명인으로 저희를 낚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효리예요. 핑클 21년 만에 완전체 컴백하는데 안 반가워요. 퀴즈 풀고 자세한 썰 풀어드릴게요. 이러면 저희가 진짜 일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결을 합니다. 많이 저희를 낚아주시길 바랍니다.
1: 이수진님이 김태진 더 떠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또
2: 고맙습니다.
1: 아는 분이신 것 같아요.
2: 뜨고 싶어요.
1: 어차피 이 나라 뜨잖아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번 주인가요?
2: 외화 많이 쓰고 올게요.
1: 가서 달러 펑펑 쓰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펑펑 쓰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2: 모발 바람잡이 퀴즈. 지난주 고품격 음악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의 코너에는 박명수 씨가 극찬한 천재 프로듀서죠. 저작권료가 짭짤하고 따뜻해서 행복하다는 아이들 소연 씨가 출연했는데요. 바로 문제 드립니다. 직장인 공감송으로 화제가 되더니 멜론 차트 탑100 1위를 기록한 이 노래, 소연 씨의 신곡 제목은 뭘까요? 1번
1: 사표 낼게요.
2: 2번
1: 퇴사할게요.
2: 3번
1: 도망갈게요.
2: 4번
1: 5만 원 낼게요.
2: 아, 5만 원은 뭐죠?
1: 축의금.
2: 아, 축의금.
1: 예.
2: 1번 사표 낼게요. 2번 퇴사할게요. 3번 도망갈게요. 4번
1: 5만 원 낼게요.
2: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월요일이 아닌데 싸이의 노래입니다. 나의 월요일.

0: 자, 싸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모발 모발 바람잡이 퀴즈 정답 알려주시죠.
1: 네. 과일 차트 탑백 1위를 차지한 아이들 소연 씨의 곡은 2번 퇴사할게요입니다.
0: 그래요.
1: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 저희가 홈페이지에 방송 끝나고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세요.
0: 자, 이제 다음 순서 가보겠습니다.
1: 오답 안 봐도 돼요?
0: 오답 볼래요? 안 보세요. 퇴사할게요가 예. 정답이었는데.
1: 네.
0: 칼퇴할게요, 조퇴할게요, 청취 1등 할게요, 퇴마할게요, 연차낼게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니? 이 뭐야? 입사할게요. 예, 제가 왜 안 하는지 알겠죠?
1: 네.
0: 예. 아시면 됐어요.
1: 빠른 판단 좋으시네요. 다음 순서 가볼까요?
0: 예. 제가 왜 안 하는지 한번 훑어봤는데 예, 그다 오는 게 없었어요. 예.
1: 자,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0: 이거 하나 웃기네요.
1: 뭐죠?
0: 해외 가서 달러 쓰고 올게요. 아, 예, 이것도 네.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기 때문에 예. 선물은 좋습니다. 없습니다.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1: 네, 두 번째 라운드 음악 듣기 평가 시간이고요. 저희가 어떤 가요의 한 소절을 3단계로 아주 짧게 나눠서 들려드릴 거예요. 노래가 무엇인지 가수와 제목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출제자 김세슬아 PD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 힌트만 보고도 전화가 많이 와요. 자, 힌트는 날씨, 약속, 계획 다 중요한데 결국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0: 이 뭐야?
1: 날씨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이것이 되려면 근데 결국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것은
0: 그러네. 맞네.
1: 제목을 보니까 알겠죠?
0: 제가 정답을 봤거든요.
1: 네.
0: 자, 날씨, 약속, 계획도 중요하지만 결국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1: 네.
0: 바로 이걸 위해서 그런 거죠?
1: 그렇죠.
0: 예. 자,
1: 전화번호가 02761-1812, 02761-1813 이렇게 두 개의 번호고요. 만약에 1단계에서 맞추면 선물 3개 받아가십니다.
0: 예, 힌트를 듣고요.
1: 네.
0: 자, 근데 힌트가 안 나갔는데 오. 그냥 그 점쟁이처럼 신점 받으신 분들 바로 그냥 이 힌트만 듣고 정답을 알겠다는 분들 전화를 주십니다.
1: 노래를 안 듣고.
0: 예, 여기서 만약에 맞추면 선물 5개예요.
1: 와.
0: 82가지 선물 중에 선물 5개 드립니다. 1812 한번 받아볼게요. 1812. 자, 여보세요?
2: 좋았어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0: 아, 일리가 있네.
1: 와.
0: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1: 와.
2: 첫 만남은.
0: 그 다음 뭐야, 아니에요? 첫 만남은 너무.
2: 어려워.
0: 어렵죠?
1: 첫 만남은 개 어려워.
0: 개 어려워.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1: 예.
0: 1813 또 전화 왔어요. 자, 여보세요?
3: 네.
0: 자, 이 문제를 안 내는데 이것만 듣고 맞추시면 점쟁이거든요. 자, 5개 선물 드립니다. 정답 뭘까요?
3: 빙고.
0: 아, 빙고.
1: 거북이 빙고.
0: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3: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1: 아, 이 가사 때문에.
3: 빙고.
0: 아, 예, 아, 잘하셨어요.
1: 땡.
0: 아니었습니다. 또 와요?
1: 재미 붙이셨어요.
0: 하나만 더 해볼게요. 1812. 여보세요?
4: 조성모 다짐.
0: 다짐?
1: 조성모의 다짐.
0: 왜? 아, 중요한 건 마음에 달려있으니까.
1: 내가 다짐하게 달렸다.
0: 불러볼게요. 시작.
4: 그때 내가 아니야.
0: 아니야. 빠라바빠 해야지. 빠라바빠. 시작.
4: 빠라바라바빠빠빠.
0: 빠이.
1: 발음이 정말 좋으시다.
0: 예. 빠라바빠빠빠. 빠라바빠빠빠빠.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1813. 자, 여보세요?
5: 네. 저 버즈 너에게로 떠나는 여행.
0: 아, 마음먹기 달렸으니까 너에게도 아. 날씨 약속 계획도 중요하지만
1: 예.
0: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5: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1: 네, 영어 다 틀리잖아요.
0: 아, 좀만 더 해봐요. 재밌는데. 시작.
5: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태는 아, 가사를 모르겠어요.
0: 그죠?
1: 예.
5: 네.
1: 그리고 심지어 제목도 너에게로가 아니라 나에게로 떠나는
0: 중인데. 예.

0: 다들 좀 카오스의 시대인가 봐요. 혼돈의 시대인가 봐요. 다들 막 엉망이에요 지금. 예,
1: 힌트를 좀 들어보시고 자, 예, 맞춰보세요.
0: 자, 다 틀렸고요. 예, 오늘은 네. 다 틀렸어요. 자 이제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걸 듣고 맞춤 선물 3개예요. 첫 번째 힌트 주세요.
1: 어?
0: 이게 나오나?
1: 어렵죠.
0: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와, 바람, 어렵다.
0: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다시 한번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1: 야, 근데 이 노래 이 부분이 매치가 안 돼요.
0: 나도 전혀 안 돼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요. 자, 정답 아신 분 121812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네,
0: 정답 알겠어요?
2: 볼빨간 사춘기 여행이요.
0: 아, 이 부분이요?
2: 네.
0: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 시작.
1: 이야.
2: Take me to over.
0: 왜 웃어요?
2: 죄송해요. 가사를 모르겠어요.
0: 아니, 대체 뭐가 웃긴다고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 네?
1: 와. 네?
0: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시작.
2: Take me to over. Paris, London.
0: 여보세요?
2: 네.
0: 여보세요? 장난해. 방송인데 성의가 안 하실 거예요?
2: 죄송해요.
0: 죄송하죠?
1: 예, 틀렸습니다.
0: 일단 자, 하나 더. 1813. 여보세요?
3: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0: 아니, 노래를 왜 하시는 거죠, 갑자기? 여보세요?
1: 아니 가수랑 노래 정말, 제목만.
3: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0: 오. 1, 2, 3, 4.
3: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한글
0: 빛에야
3: 숙제가
0: 열릴
3: 수 바다를 향했어
0: 그래요 잘 알았어
1: 예,
0: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웃겨서 천연 비누 세트 드릴게요
1: 아 일단 아니, 정답은 알았어요. 아니고요
0: 자 이제 안 되겠네요
1: 아, 대박 예,
0: 두 번째 힌트로 갈게요 두 번째 힌트 주세요 어?
1: 아...
0: 빰빰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다시 한 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자 이 두 번째까지 듣고 정답 알겠다 하신 분 1812님 여보세요.
4: 아이유 너랑 나.
1: 아이유
0: 너랑 나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4: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0: 장난하세요? 장난하세요 지금?
4: 아니
0: 음정을 제대로 맞춰서 불러야죠. 시작.
4: 아 제가 음치라 가지고.
0: 음치는 그쪽 사정이고요. 시작.
4: 너랑 나랑은
0: 아쉽네요 아쉽네요
1: 틀렸는데 노래를 예, 시키는 게 예, 너무
0: 예.
1: 웃긴데
0: 아, 무조건 시킵니다 예. 하나 더 왔어요 1813 자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0: 예예 예, 정답은요
5: 아이유 좋은 날
1: 아이유의 좋은 날
0: 아까 너랑 나랑은 틀렸거든요
1: 예, 다른 노래
0: 좋은 날 하나 불러볼까 시작
5: I'll be my to you
0: 일부러 그런 거죠 재밌게 하려고 솔직히 말씀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솔직하게
5: 아니 갑자기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가지고.
0: 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솔직히 우리끼리 서로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그런 거죠.
5: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0: 아 제대로 불러보려고 그런 거예요?
5: 예. 예.
0: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5: Have my be.
0: 아까보다 재밌었는데.
1: 정답 맞습니까?
0: 정답. 정답이었습니다.
1: 와.
0: 어떻게 하셨어요?
5: 아, 예, 듣고 조금 헷갈렸는데.
0: 네.
1: 예.
0: 잠깐만, 네. 잠깐만 들고 있어요. 자, 이게 2단계였고요. 점포인트가 3 들어보시죠. 아, 이거 끝났어, 이제. 3단계요?
1: 야, 맞아요. 그래서 좋은 날은. 결국 우리가 마음 먹기에 예, 달려 있는 예, 겁니다. 예, 예. 예.
0: 제가 DJ 할 때 이 노래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1: 아, 그리고 좀 전에 예. 그 여행을 떠나요 부르신 분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 예. 그냥 전화 본인이 끊으셨거든요.
0: 선물이 필요 없나 보죠.
1: 아, 그런가요?
0: 예, 알겠습니다.
1: 혹시 선물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0: 자, 지금 저 전화 받으신 분 이제 선물 2단계니까 두 개죠.
1: 두 개.
0: 네. 1번부터 84번 중에 두 개 고르세요.
6: 11번, 55번.
0: 11번은 빵집 상품권이고요. 와우. 하나는 55번이요?
6: 예.
0: 향초 세트.
1: 아하.
0: 예.
1: 축하드립니다.
0: 본인이 고른 거고요. 못 믿겠다 하시면 이걸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팩스 번호 예. 알려주세요.
1: 아니, 선물이 한 장이 모자라네요, 이제.
0: 예, 예. 84개인데 100개 채우고 이제 선물쇼 할 거예요. 자, 아이유의 좋아요. 아, 좋아요래. 좋은 날 드리면서 1부 마감하고요.
1: 좋아요.
0: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아이유의 신곡도 나왔는데. 이유야, 보고 싶다.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은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4: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3: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다음 전화 여보세요?
8: 정답. 핑크 노노노.
7: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8: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7: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1번부터 73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9: 10번. 10번.
7: 피자 쿠폰. 방금요.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8: 17번.
7: 홍삼 세트.
9: 홍삼.
8: 아이고 좋네요.
7: 하지 말라니까 그거.
8: 아 죄송합니다. 64번.
10: 64. 오
7: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아 이거 녹음 다시 해. 84가지인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애들 게을러 터졌니 이렇게? 84가지인데 10매가지라고 어떡해. 예. 아 애들 참. 나 월급만 받고 그냥 자리만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10: 선물 많은 걸로 예. 꺼드럭대는 거는 형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7: 100개 채워야 되는데 왜 못 채우고 그걸. 아 참나.
10: 아니 다른 라디오는 몇 개인데요 선물이?
7: 모르지. 내가 다른 라디오를 들어봐서 알지.
10: 아, 저희가 제일 많긴 한가 보죠.
7: 꽤 많을 거예요. 예. 예. 양으로는 제일 많을 거예요. 아, 양으로는. 예, 예. 100까지 채운 다음에 선물 쇼 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걸면 네. 무조건 선물 주는 걸로. 예. 자 이제 첫 번째 네. 참가자 모시고 한번 시작할 텐데
10: 네. 모바일 퀴즈쇼 2부는 고스톱 퀴즈로 함께하고요. 치킨 상품권, 문화 상품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다음 문제 풀지 말지 고스톱 결정하시면 되는 그러한 코너입니다. 만약에 문제 틀리면 그냥 전화 끊어버립니다. 인사 없이 기억하시고요.
7: 오토굿바이죠.
10: 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실 분은 안녕하세요. 용인 투턱 지혜은이에요. 헬스장에서 지금 김종국 오빠

0: 오빠랑 운동 중이에요. 제가 퀴즈 풀게요.
1: 재훈 씨?
2: 네.
1: 저 죄송한데 어디 뭐 어디 갇혀 계세요? 재훈 씨?
2: 네.
1: 안녕하세요.
2: 아, 약간 신목소리여가지고 제가.
1: 목소리 비슷한데?
0: 느낌 비슷한데?
1: 김종국 씨랑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2: 네. 김종국 씨는 더 한대요.
0: 아, 뭐, 운동을 더 하신다고?
1: 운동을 더 한다고?
0: 예, 예.
1: 아,
2: 네.
1: 그래요. 재은 씨의 그 특징이 좀 있나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 뭐 이렇게 뭐 목소리라든지 네. 뭐 특징이 좀 있을까요?
0: 자주 하는 예. 뭐 유행어 같은 거.
1: 예.
2: 그럼 한번 보여드려도 되는지.
1: 예, 네네네. 보여주시죠. 우리가 알죠. 예.
2: 아, 네. 기타 자중해.
0: 자중해.
1: 알겠습니다. 예, 예. 문제를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1단계는 치킨 상품권이고요.
2: 네.
1: 예, 예. 자, 정확히 3초의 시간 드립니다.
2: 국물, 네.
1: 국물도 없습니다. 그냥 3, 2, 1 땡, 땡입니다. 네. 바로 정답 말씀해 주셔야 돼요.
2: 네.
1: 그만큼 쉽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단계 치킨 상품권.
0: 1994년 9월 22일 오늘은 미드의 전설로 불리는 이 드라마가 첫 방영한 날입니다. 아, BTS의 RM이 어린 시절부터 이 드라마를 수십 번 반복하며 영어를 배웠다고 해서 큰 관심을 받았죠. 아, 이 오프닝 음악이에요.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섹스 앤더 시티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3초 시간입니다.
2: 오.
1: 3,
0: 5. 오. 아. 설마.
1: 예. 빨리 가셨네요. 예.
0: 아, 이거 아닌데. 정답 X고요. 이 아까 들었던 오프닝 음악 그리고 BTS RM이 어린 시절부터
1: 이거를 예. 문제로 냅시다.
0: 청취자 퀴즈.
1: 재밌을 것 같아.
0: 아, 그럴까요?
1: 재밌을 것 같아. 예, 이거 재밌어. 왜냐면
0: 네. 드라마 제목이
1: 이건 거의 다 아는 거잖아.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이걸로 진짜 영어 공부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면
0: 맞아요.
1: 일상 대화 속에서 생기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외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0: 우리 김채슬아 PD 영문과 출신인데 예. 이 드라마 대사를 눈 감고도 외우시네요.
1: 예. 예. 왜 눈을 감니 뜨고 하지?
0: 노래 한 번만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예. 예.
0: 아, 이건 진짜 전설 같은 드라마고 그리고, 미국 드라마 중에 뭐 그리고 원입니다.
1: 이건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네. 드라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0: 예, 예.
1: 이게 드라마 제목이
0: 예, 예.
1: 저기 RM이 어떤 드라마 보고 영어를 배웠어요 하면 섹스 앤드 시티로 말하기가
0: 좀 그렇죠.
1: 약간 좀 자꾸 예. 계속 얘기하기가 예, 예. 나쁘진 않은데 예.
0: 저도 엄청 빨리 얘기했어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아까.
1: 예. 아무튼 그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거예요. 네, 예.
0: 맞습니다.
1: 자, 이거 정답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0: 샵8910이고요. 예, 짧은 예.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네, 자, 여러분들을 영어로 보내주셔도 돼요.
0: 예. 네, 한글로 보내주셔도 되고 예,
1: 스펠링 틀리면 끝이에요. 스펠링 틀리면 예. 끝이에요.
0: 네.
1: 김세수랑 영문과 넣어가지고 아주 지독합니다. 예. 부석순의 노래예요. 거침없이. Ladies and gentlemen, they

0: 자,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정답. 네, 정답은 프렌즈가 정답입니다. 프렌즈가 정답이고요.
0: 예,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예,
1: 맞습니다. 예. 뭐 영어를 실제로 이 드라마로 배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오답들을 보내주는데 네. 예, 전원일기라고 RM이 전원일기. 판관 포청천 보내주셨고요.
1: 아, 추억의 드라마들.
0: 아, 재미난 게 없어요. 예, 저보다 약해요. 예. 엑스파일 보내주셨어요. 멀더.
1: 아, 멀더. 엑스파일.
0: 멀더죠. 멀더. 엑스파일. 예. 선물 못 드리겠네요. 예. 자, 이게 웃겨야 드리는데.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죠.
1: 네, 아무튼
0: 예.
1: 당첨되신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전화 연결되실 분은, 요즘 난리죠. 부산 북항에 들어온 상어입니다.
0: 어, 그 뉴스 봤어요. 봤는데, 상어가 왜 안 나가고
1: 그러게, 있어? 왜 계속 거기 있을까?
0: 그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1: 근데 또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안 되는구나. 예, 예. 난 불안하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막 매달려있길래. 네, 거기 네. 큰일 나요. 이제
1: 거기 앞에 카페가 예. 매출이 대박이 났대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0: 샤크 카페요? 샤크 카페?
1: 그건 아닌데. 예, 예. 네. 그래서 그 주인분이 상어한테 예. 고등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0: 예, 예. 네.
1: 아무튼 상어가 지금 전화 연결을 신청하셨어요.
0: 상어야. 여보세요?
2: 나는 상어 또루루뚜루 부산에 또루루뚜루 들어온 또루루뚜루 상어입니다.
0: 저기 죄송한데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어떤 의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2: 적극적으로 하려고.
0: 적극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게라도 뭔가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감사드려요. 예, 진짜 예. 진짜 고맙습니다. 예, 네. 상어 씨.
2: 네.
0: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2: 추석 쉬고요.
1: 추석 지나고.
0: 이거 재밌다. 재밌네. 준비하셨는데 애드립이 좋았어요.
1: 먹이가 없지 않아요? 그쪽에 지금 공원에?
2: 아니 뭐 적당히 있더라고요. 먹을 것들은 네.
0: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애드립은 조금 약했고요.
1: 예.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네. 예, 감사드리고요. 자 네. 1단계는 치킨 상품권인데 정확히 3초 드립니다. 정신 바짝 네. 차리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단계까지 고고고 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문제 주세요.
1: OX 퀴즈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박물관 바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겠죠. 그 중에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로 분장하는 국중박 분장놀이 대회 지금 또 엄청 핫 이슈예요. 올해는 백자 청화 잉어 모양 연적으로 분장한 대학생 전은술 씨가 1위를 차지해서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0: 자, 잘 들어보세요.
1: 자, 문제입니다. 연적. 이 연적은 연을 날릴 때 필요한 도구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의 시간입니다. 3.
2: 5.
1: 아. 바보도
0: 사랑합니다. 너무 틀리는데 오늘.
1: 네. 아이고 오늘 성적이 안 좋네요. 연적은 그 날리는 연이랑 상관없고 벼루에다 이제 먹을 갈잖아요.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 이제 연적이에요.
0: 1단계 너무 날아가는데. 예. 아쉽습니다. 바로 다음 분 바로 보실까요? 예.
1: 네. 네. 피디님.
0: 예.
1: 안녕하세요. 나영수 PD입니다. 가을 개편 새 프로그램 박명수 씨 섭외하고 싶어요.
0: 아, 근데 왜 진짜 왜 섭외를 안 해? 내가 나도 도와줬는데.
1: 얘기 나눠 보세요.
0: 나영수

0: 감독님.
1: 네, 안녕하세요. 나영석입니다.
0: 신문선 위원님 아니에요?
1: 아, 아닙니다. 이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0: 예.
1: 예, 비구슴 빅명수로 저희 개편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0: 예, 예.
1: 예, 누구랑 하고 싶은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0: 태진이하고 하고 싶어요, 태진이하고.
1: 아, 저는 좀 이제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좀 그래가지고.
0: 누가 노출이 많이 돼요?
2: 뭔 소리죠?
1: 제가 좀 얼굴이 방송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0: 예,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아, 지금 예.
2: 잘못 알아듣고.
0: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 나영석 감독님, 저 혹시 이제 주위에 측근들 들으시면은 빨리 연락 좀 달라고. 지금 저 태국에서 연락 많이 온다고. 빨리 연락 좀 달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예, 너무나 긴장을 많이 했던 나머지. 자, 나영석 감독님 준비됐어요?
1: 네.
0: 자, 무조건 3주의 시간 드립니다. 이번에도 네. 땡이면 참 오늘 좀 망한 건데. 자, 태진 씨 문제 주세요.
2: 가을을 대표하는 꽃 메밀꽃은 9월 초중순 개화하기 시작해서 이맘때 만개합니다. 자, 바로 문제입니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딱 한 번 만난 여인을 잊지 못해 때마다 봉평장을 찾는 주인공은 김선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자, 김선달. X. X. X. 오, 혹시 그럼 누군지 아세요?
1: 모르겠습니다.
0: 맞추면 선물 하나 더 드릴 건데.
2: 응.
0: 허. 허. 허 누구?
1: 허참.
0: 허참? 허참? 허참 나 이거.
2: 안타깝다.
0: 허참 나 허참.
2: 네, 아무튼 정답이고요. 허생원이죠, 허생원.
0: 허참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2: 네, 참 그립습니다.
0: 예, 자, 아무튼 뭐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자, 이거 네. 뭐 설명 필요 없죠.
2: 네,
0: 예, 예, 다 아는 얘기가. 2단계
1: 갑니다.
0: 잠깐만, 전화 왜 이러지? 자, 2단계 문화상품권 우주에 연결됐나? 자, 일단 갈게요. 가실 거예요?
1: 예.
0: 좋습니다. 문제 주세요.
2: AI 유료로 쓰는 박명수 씨. 제목만 자극적인 AI 뉴스를 클릭했다가 별거 내용이 없었던, 별 내용이 없었던 적 있으시죠?
0: 그럼요, 그럼요.
2: 이게 바로 AI의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어. 이것은요, 원래 가축에게 주는 찌꺼기 사료를 뜻하는 말인데, 이 생성형 AI가 마구 찍어낸 질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가리키는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0: 여기 찌꺼기 사료라는 게 굉장히 큰 힌트예요. 자, 문제 주세요.
2: 1번, AI 슬롭. 2번 AI 버블, 3번 AI 스팸.
0: 3초 시간입니다. 3, 2,
1: 1번.
0: 1번 슬롭. 아, 정답. 괜히 힌트 줬나? 아니요, 잘하셨어요. 자, 3단계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예?
1: 슬롭입니다.
0: 아, 진짜 보기 안 좋네요. 나는
2: 아, 여기서요?
0: 스톱 이렇게 하셨어요. 오, 이게 되게 쉬운데. 아,
2: 아니 근데 다음 문제를 제가 봤는데, 아,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0: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문제를 애청자께 한번 내면 어떨까요? 자, 선생님.
1: 네.
0: 참 듣고 계셔요. 선생님이 3단계 안 하셨죠? 자, 3단계를 네. 애청자께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2: 명절 앞두고 장을 보거나 선물을 사러 가면 또 한 번 느끼실 거예요. 아,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네, 세상에. 물가가 참 많이 올랐죠? 자, 문제입니다.
0: 왜 이렇게 오른데?
2: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현상,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이 경제 용어는 무엇일까요?
0: 예, 이건 너무 쉽죠. 야, 뭔지 알겠죠?
1: 예.
0: 근데 왜 안 했어요?
2: 아, 그러니까 도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0: 근데 왜 안 했대요?
1: 괜찮습니다.
0: 오, 믿는 구석이 있는데 지금.
2: 이, 예, 예. 이 청취자 퀴즈로 저희가 드리는 그래요, 이 문제 예, 예.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릴 거예요.
0: 예.
2: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0: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자, 오늘 전화 주시고 2단계 성공하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태진 씨 다음 주에 뵐게요.
2: 네, 다음 주에 봬요.
0: 네.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부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부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부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궁합 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구에서 짜먹는 젤 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 스카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청자께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예,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예, 물가가 좀 오르면 안 되는데, 아, 걱정입니다. 예,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에 선구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받으실 10,000번째 당첨자는 손이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7907님이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광고 100개. 가주합, 예, 이렇게, 예, 14개만 하면 되는데, 김선생님 빨리 여기, 어디라도 가봐요. 영등포 여기라도 가서 전단지라도 날리면서 좀 해야지. 그린데이 아시죠? 예,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a lot. 예, see you next, see you tomorrow.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라면 정체가 풀릴 시간대지만 추석 명절을 앞둔 도로는 여전히 곳곳이 분주합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 목포 쪽 서해안선이고요. 팔탄 분기점 부근 2차로가 대형 화물차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비봉 나드목부터 10km 구간 넘게 밀려 지나고요. 중부선 남이 방향 호법 분기점

부근 꽉 막힌 정체 역시 갓길로 옮겨진 화물차 사고의 영향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장수 6차로가 사고로 막혀 있어서 경인권 이동 더 어려워졌고요. 경기 동쪽으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통일로 4차로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이 부근 지나시기 평소보다 많이 힘겹습니다. 서울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수습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그림처럼 예쁜 날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구름은 모양이 같은 날이 없죠. 구름 자체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아주 옛날 배고팠던 시절이 배경인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 나오는 7살 아이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배고픔을 잊습니다. 흰 구름을 보면서 하얀 쌀이 저렇게나 많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물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은 그 흰 구름 속에서 떠난 그 아이의 형태를 발견합니다. 어? 우리 댕댕인데? 둥그런 머리 모양이랑 귀가 쫑긋한 게 똑같아 하면서요. 그리움이 커서 아무 형태나 봐도 그 모습을 찾아내는 건지도 모르죠. 누구는 고래를 보고 누구는 지도도 보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나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흰 구름에서 뭘 보셨나요?

하늘이 몹시 파란 날 오늘 9월 22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은 영국의 재즈 펑크 밴드입니다. 레벨 42가 노래한 Lessons in Love였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요 라는 노래죠. 단언컨대 제가 상처 없는 사랑은 세상에 없죠. 그런데요, 상처뿐인 사랑은 빨리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상처만 준다.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임지영 씨 목소리가 변하셨네요. 김원정 씨도 안녕하세요. 코감기는 좀 어때요? 병원 다녀오셨나요? 어제 갔었어요. 가서 수액도 맞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걱정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셔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그래요. 3692님 백디 내일만 일하면 쉬는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혼자 일해요. 음악 듣고 힘내서 일할게요 하셨네요. 그러세요. 제가 2시까지 꼭 붙어 있겠습니다. 노재욱 씨는 백디 날씨가 나를 밖에서 부르네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던데 저 왜 이럴까요? 마음이 술렁이고 있어요. 떠나고 싶어요. 명절. 아, 떠나고 싶다 하셨어요. 네. 8006님은 흰 구름에서 솜사탕이 보여요. 일은 많고 배고프고 당 떨어졌나 봐요 하셨는데 우리 고혜경 씨는 흰 구름에서 기타를 봤다고요? 오, 그래요. 저번에도 기타 모양 구름을 봤는데 오늘도 봤어요. 제 눈엔 기타로 보여요.

0: 가지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네요. 근데 낮에는 좀 더워요. 한여름 같죠. 그래서 제가 한여름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낮과 밤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고요. 일교차 아시죠? 10도 넘게 나면 몸이 하루에 두 계절을 오가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꼭 건강관리를 못해서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만 아프면 고생이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코감기 걸려서 어제 병원에서 수액 맞고 약 먹고 있는 DJ 천이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 가을날에 어울리는 노래 오늘도 함께 나눠 듣죠. 듣고 싶은 노래 모두 보내주세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웃겼던 일이면 돼요. 뭐 실수해서 민망했던 일, 속상하고 화나지만 웃고 털어버리자 했던 일 다 좋습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예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번 엘리만과 칼 칼튼의 노래 두 곡이 듣고 왔어요. 미국 가수죠? 둘 다 이번 엘리만의 If I Can Have You, 당신을 가질 수 없다면 세상 아무 의미 없어요 라는 노래. 예전 노래는 칼 칼튼이라고요.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가수입니다. Everlasting Love, 당신을 향한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장은숙 씨, 백디 대구 은근 더워요. 마트에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박미화 씨도 백디 저 남대문 시장에 구경 왔는데요.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서울 사람들 모두 여기 다 와 있나 봐요 하셨어요. 지금 아마 추석 앞두고 그렇죠. 바쁘죠 모두들. 네. 4465님, 백디 장보고 카페 왔는데 요런 쿠키 세트를 파는 거 있죠? 요런 거 사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은근 귀엽네요 하면서 사진을 주셨어요. 조그만 바구니에 수제 모듬 전 쿠키 이래가지고 진짜 전처럼, 전 세트처럼 예, 수제로 구운 쿠키를 파는군요. 아유 귀엽고 좋네요. 다 아이디어죠 진짜. 아이디어가 참 이 여러 가지 자부합니다. 김한나 씨, 어제 저를 만나셨구나. 어제 퇴근길에 같이 사진 찍었던 소녀예요. 흔쾌히 사진 찍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시면서 백뮤직에 들어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 100만 1000만 임백천도 구독했어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안나 씨가 예,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에요. 임백천의 백뮤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론칭했으니까요.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요. 미국 밴드죠. One Republic의 I Ain't Worried라는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거예요 라는 노래인데 이게 2022년이에요 벌써. 그때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의 OST죠. 엄혜영 씨가 이 노래 청하셨어요.

조용훈 씨가 BTS 노래 같아요 하셨는데 느낌이 좀 그렇죠. 네, 054님이 신청하신 미국 밴드입니다. 댄스의 Cake by the Ocean이라는 노래. 바다에서 케이크를 먹듯 우리 평범하지 않은 사랑을 해봐요 라는 노래. One Republic의 I Ain't Worried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지금 시각 12시 24분 23초 지나네요.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이소형 씨군요. 얼마 전에 운전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 옆 차선에 오토바이를 탄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팔이 온통 무서운 문신인 거예요. 아니 팔이 도화지도 아니고 뭘 저렇게까지 했어 생각하며 흘끔흘끔 봤죠. 그런데 다음 신호에서 그분들을 또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한 분이 반팔 소매 밑을 만지작거리는데 문신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헉! 알고 보니까 문신이 아니라 문신 무늬 팔토시였더라고요. 혼자 빵 터졌네요. 저희 남편은 절대 사주면 안 될 듯. 얼굴이 산적인데 문신 팔토시까지 하면 잡혀가요. 기발한 아이디어에 그냥 웃죠. 진짜 문신 팔토시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요? 안 어울리겠죠? 0796님 밭에서 땅콩 캐고 있는데 굼벵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섭고 징그러워서 엄마야 하고 소리 질렀죠. 남편이 보더니 아이고 그 덩치에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굼벵이가 당신 보고 놀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냥 웃었어요. 그럴 때는 굼벵이 댄스밴드 엘도라도를 들어야죠. 하, 이것도 개그라고. 이 다영 씨군요. 제가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아이들한테 늘 우리 예쁜 말 좋은 말 쓰자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도 좋은 말만 하세요. 어 그래 하고 반응을 보여줬더니 아이왈 좋은 말로 할 때 컴퓨터 꺼라 이렇게요. 아이의 돌려가기 스킬 너무 좋죠. 그냥 웃었어요. 오 언어의 천재성이 아이는 이게 보이는 아이네요. 누구는 기껏 곰뱅이 댄스밴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기택씨 대형버스 면허를 땄어요. 요즘 연수 중인데요. 아내가 자기가 봐주겠대요. 저희 아내가 베테랑 버스 기사거든요.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게 해서 태웠는데 커브 돌 때 갑자기 아 반경을 크게 돌아야지 멍청하기는 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운전하라고 하며 버럭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미안했는데 손잡으면서 미안 이제 가만히 있을게 이럽니다. 존심 내려놓고 굴욕 참아가며 그냥 웃죠. 아내 얘기가 다 맞죠. 아내 얘기 들으면 뭐다? 무사고다.

아이런 카라가 노래한 페임이었습니다. 아이런 카라는 뭐 미국의 가수고 배우죠. 영화 페임의 주제곡이었죠. 거기서 여주인공, 네, 여주인공 역도 했습니다. 임형순 씨가 페임을 청하셨죠. 나도 언젠간 유명해질 거야 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홍영미 씨가 회임송이다 하셨네요. 회임이라 하면 아기를 가졌다 하며. 6236님 중전마마 회임했다는 노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DJ 천이보다는 더 재미있고 웃기세요. 419님 갈비찜에 늘 밤 까면서 듣고 있어요. 어깨도 들썩들썩 신나네요. 서버라 씨 백디 평소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인데 명절 쉴 생각에 싱글벙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손님이 와도 그냥 웃으며 일합니다. 하하. 아유 보라 씨. 진짜 보라 씨 같은 분들이 황금의 연휴를 누려야죠. 예. 아, 유용혁 씨가 백디의 건강과 나라의 앞날, 국제정세, 우주평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용혁 씨 웃겼어요. 오, 그런가 하면 김현아 씨, 백디 목욕탕에서 꼬리뼈 골절돼서 지금 병원 왔어요. 걷는 것도 어그적거리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현아 씨. 해요. 사실 그 미끄러운 데서는 뭐 목욕탕뿐만이 아니죠. 집에서도 그렇고 정말 조심하셔야죠. 어르신들이 아주 천천히 걸으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오늘 그냥 웃죠의 사연 모두들 재밌었습니다.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내 얘기도 좋고 남의 얘기도 좋습니다.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아, 박지연 씨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편안하게 즐기다 갈게요. 염색약 남은 걸로 남편 앞 이마 쪽만 염색 조금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색이 많이 다르네요. 머리색이 투톤이 됐어요. 추석 전에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한 톤 한쪽만 그렇게 하면 또 나머지가 또 같이 해줘야죠. 아 근데 또 멋스럽게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바비 빈튼의 노래 미스터 론리라는 노래 3996님하고 김명희씨가 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죠. 이 노래 청하셨어요. 나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에요 라는 노래예요.

바비 빈튼의 Mr. Lonely에 이어진 미국의 남성 보컬 그룹이죠. The Temptations의 My Girl. 아, 서정우 씨가 이 노래 청하셨죠. 그녀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찐사랑인 거죠. 그렇죠? 강명구 씨가 들으시면서 음악 클래식하고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음악은 다 좋죠. 열심히 만든 음악은 다 좋습니다. 아, 손석준 씨가 백디 9월이 가는 게 아쉬워요. 지풍화의 September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지풍화 미국의 펑크 소울 디스코 밴드죠. Earth, Wind and Fire 지풍화 Earth, Wind and Fire 지풍화 September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들으실 거예요. 9월의 어느 날 밤 우리 함께 사랑했던 그 추억 잊지 못할 거예요 라는 진짜 9월의 노래죠. 그야말로 1063년 오늘 쉬는 날이라 철원 고석정 꽃 구경 왔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정기 휴무일이래요. 검색도 안 하고 무조건 왔는데 그래도 하늘이 좋아 드라이브합니다. 그렇죠. 요즘엔 뭐 어딜 가도 다 좋은 장소고 다 그렇죠. 맛집이라든가 뭐 자기 단골 아니면은 예약 상황 물론 확인해야 되고 휴무 정기 휴무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그 식목원 이런데도 뭐 저기 예약 받는 상황이 또 있고 그다음에 휴일이 있더라고요. 강부선 씨 추석장 좀 보려고 마트란 마트는 다 순회하고 보니까 거의 9,000보를 걸었네요. 덥고 다리도 아프고 집에 와서 점심 먹으며 백뮤직 들으며 위안받습니다. 팥빙수 같은 백뮤직 시원하네요. 네.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선 씨. 8159님 29살에 직장 입사해서 올해 48살에 퇴사하고 혼자 집에서 쉽니다. 소파와 한몸이 돼서 누워있는 이 시간이 좋으면서도 뭔가 어색해요. 내일 시골 가는데 부모님께 회사 그만둔 거 말씀드려야겠죠?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실 테고 나중에 하시면 서운하실 텐데. 고민이네요. 진퇴양난이네요. 그죠?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곧 새 직장 구할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자, 손석준 씨가 신청하신 네, 9월입니다. 9월.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0: 손석준 씨가 Earth, Wind & Fire, September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동입니다 하셨죠.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데이비 깁슨이 노래한 Only in My Dreams. 그 사람과는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사랑을 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지금 8367님이 제 딸이 연구원인데요. 같이 근무하는 분의 아버님의 부고를 받고 서울을 다녀왔는데 가수분들의 화원이 엄청 많더래요. 좋아하겠죠. 포크음악의 스승 이백천님 별세. 근데 라디오에서는 사연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셨어요. 저도 어저께 돌아가신 거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PD셨고 MC였고 색소폰 연주자로도 활동을 했어요. 나중에 평론을 참 많이 하셨죠. 아주 다정한 평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 세시봉 대학생의 밤을 진행하면서 한국 포크음악의 산파 같은 역할을 하셨죠. 그때 그 포크음악 1세대 뭐 조영남, 송창식, 윤영주, 이장희, 한대수, 김세환 씨 이런 분들이 거길 통해서 나왔으니까요. 제가 참 잘 아는 서운한 분인데 명복을 빌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벌써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시간 순삭됐어요. 자,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끝곡입니다.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가수고 뮤지컬 배우입니다. 스테파니 밀스가 노래하는 Never Knew Love Like This Before라는 노래예요. 당신을 만나고 이런 사랑은 정말 처음이에요 라는 노래예요.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모두 만나러 떠나는 귀성길이지만 올해는 연휴 기간이 짧아져 있어서 한꺼번에 더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방향은 24일 오전에 귀경 방향으로는 25일 오후 가장 많은 정체가 이뤄지겠고요. 또 연휴 첫날인 24일 목요일 자정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참고하셔서 일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송내 5차로에서 사고 난 대형 화물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경기 동쪽으론 판교에서 구리 쪽 송파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정안 2차로가 사고 차량들로 차단돼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5: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이 빌리 조엘이나 엘튼 존 목소리 들으면은 뭔가 비슷한 점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죠? 아주 클래식한 것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퍼퓰러하게 만든다는 거 쉬운 얘기 아닌데, 그죠? 오늘 빌리 조엘 음악으로 인백션의 백뮤직 9월 22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뭐 빌리 조엘은 미국의 대표 싱어송라이터고 피아니스트죠. Live a tender moment alone이란 노래. 이 아름다운 순간을 깨뜨리지 맙시다 라는 얘기예요. 하모니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음악 좋아하죠. 그 하모니카 연주에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두스틸레망이라는 이 하모니카 연주자가 한 거예요. 기타도 잘 치시고 휘파람도 아주 잘 부르신다고 그래요.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를 그러니까 재즈의 아주 중요한 독주 악기로 끌어올린 인물이 두스틸레망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도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많죠. 그 미국 연주자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주자가 리오스카가 있죠. Before the Rain이라는 그 연주. 예. 악기들마다 다 특성이 있고 인간이 만든 정말 신의 목소리 같은 악기들이 많죠. 정윤석 씨, 지금 백천영님 감기 목소리하고 비슷하네요. 감기 오듯. 빌리 조엘 목소리가요? 정윤석 씨, 가까운 이비인후과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2317님, 인천 8701번 버스 탔는데요. 기사님께서 백뮤직 틀어놔주셔서 잘 들으면 이동합니다. 가정동으로 가려고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오, 인천 8701번 버스 기사님, 그리고 지금 승객들 제 목소리 듣고 계신 분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고혜경 씨가 한강 보면 좋아요. 창원 우리 집에서 한강을 보고 있으면 즐거워요 하셨죠.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가끔 이제 강을 보여드리는데 세상이 그렇게 됐죠. 지금 실시간으로 창원에서 한강도 보고 뭐 어플 깔면은 이 시간 현재 뭐 저기 아프리카 어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시대가 됐죠. 한여름 폭염에 시달릴 때는 가을이 오긴 올까 했는데 가을에 들어섰죠. 추석도 얼마나 가야 추석이야 했는데 곧 추석 연휴에 내일 모레 글피가 이제 추석입니다. 예정일이라는 게 그래요. 생각보다 항상 빨리 옵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가을맞이 음악 특선도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5일 월요일부터 닷새간 합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청취자가 사랑하는 뮤지션 백인. 이 백인의 음악으로 10월의 문을 활짝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인백션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뮤지션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배너가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면 뮤지션 백인 혹은 백팀의 명단이 알파벳 순으로 쫙 뜰 겁니다. 그중에 좋아하는 밴드나 그룹이나 가수의 이름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 투표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다 누르기엔 손가락 아프니까 적당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억담 있으면 함께 적어주세요. 곡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쉬운 분 뽑아서 도넛 세트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리겠습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편의점 상품권 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 제로.
7: 일양약품.
8: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노래 세 곡 쭉 이어듣고 왔습니다. 80년대 감성의 사랑 노래들이죠. 잭 와그너, 미국의 가수고 배우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면 이 잭 와그너 아실 수 있는데요. 그 미드죠. 제네럴 하스피털에서도 연기했었어요. All I Need, 이제 당신이 내가 필요한 전부예요. 이어진 노래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미국의 팝의 여왕 마돈나의 Crazy for You. 당신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어진 노래는 캐나다 밴드예요. 글래스 타이거의 노래 Someday. 언젠간 우리 다시 사랑을 할 거예요 라는 예 그런 노래였어요. 최현숙 씨가 잭 와그너 씨 목소리 오랜만입니다. 아마 배우로서 좋아하셨나 봐요. 김홍관 씨가 뮤지션 백인이면 백인 뮤지션만 되는 건가요?

김원관 씨, 예, 저거 거의 지금 상태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 우리 민실련 PD하고 김원관 씨하고 거의 지금. 최연주 씨가 체크하시고 참여하기 눌러야 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들 100인, 네, 특집을 할 겁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4759님 여기 경북 김천이에요. 새벽 6시부터 부모님과 열심히 샤인 머스켓 포도 작업하고 있어요. 올해는 포도 가격이 좋지 않아서 한숨만 나오지만 그래도 라디오 들으며 즐겁게 일합니다 하셨어요. 이야, 이렇게 많은 샤인 머스켓 포장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아유, 먹음직스럽네요. 잘 키우셨습니다. 제값을 좀 받고 나가야 될 텐데, 그죠? 제가 4759님 시원한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9663님 형님 추석 전날 생일인데요. 생일송 듣고 싶은데 언제 신청하면 돼요? 지금 못하면 1년을 또 기다려서야 해서요. 그래요. 추석 전날 목요일이죠. 저희 생방송 합니다. 그날 보내시면 돼요. 김정희 씨 내일까지 일하면 4일을 쉽니다. 너무 좋아요. 물론 명절이라 몸과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제게 쉬는 날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동안 업무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나 봐요. 예, 휴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휴일을 지내면서 금방 갑니다 또, 그죠? 예. 이민자 씨가 턱시도의 Do It 청하셨어요. 미국의 펑크 소울 남성 듀엣입니다. 턱시도. 밤새 신나게 춤추고 즐기자 이런 노래예요.

턱시도의 Do It에 이어진 비지스처럼 미국의 삼형제 밴드죠. 조나스 브라더스의 Sucker. 난 당신한테 푹 빠졌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김원관 씨가 동료들이랑 짐스무르다가 이 곱돌이탕 먹었어요. 맞나 보이죠? 세계 3대 짐이며. 세계 3대 짐이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곱돌이탕이라는 게 곱창과 닭을 같이 하는 거군요. 오, 꼭 드셔보이소 하셨네요. 오늘처럼 몸이 안 좋을 때 기력도 보충되어가 조심도 하셨어요. 어역 쾌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2306님은 처음으로 보냅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어우, 백그라운드시군요. 어제 100만, 1000만, 임백천 유튜브 구독하고 전부 시청하고 좋아요 눌렀죠. 몇 년도 미스코리아세요? 라는 말에 엄청 웃었어요. 80년생인데 예전 생각.

분하고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백뮤직과 제 유튜브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생일 맞은 분들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을 부를 시간인데 목소리가 이렇게 섹시해서 어떡하죠? 생일 축하에 케이크는 없어도 노래 빠질 순 없죠? DJ 천이가 제가 노래 불러드립니다. 대표로. 제가 만든 축하송에 이름을 넣어서요. 6810님, 저희 엄마 강순덕님 41번째 생신이에요. 4남매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내일은 저 영화 생일이에요. 엄마께서 명절 음식 다 하시고 저를 낳았다는데 고생 많이 하신 엄마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아 그랬군요. 네, 엄마한테 참 잘하시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1777님 찐 애청자 김순남입니다. 오늘은 친정엄마 김용자 여사의 84번째 생신이세요. 백천님께서 축하해 주시면 녹음해서 엄마께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8461님은 저희 막둥이 시은이의 13번째 생일입니다. 토요일에 처음으로 친구들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잘 자라주렴. 김용신 씨는 저희 남편 고승희 씨 생일입니다. 올해 마음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아서 미웠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 밖으로 나오느라 애쓴 생일은 축하해 줘야겠죠. 오늘 최고로 행복하고 멋진 삶 살아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서 씨가 소꿉친구 성진이 생일입니다. 10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변함없이 곁에 있어준 고마운 친구예요. 친구야 사랑한다. 우리 꼬부랑 할머니 돼서도 변치 말자.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고 미역국은 먹었지 하셨네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영국에서 나와서 프랑스에서 배우로도 성공하고 가수로도 성공한 제인 버킨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아주 여린 목소리로 Yesterday, Yesterday를 노래합니다. 김미영 씨가 듣고 싶다고 하셨죠? 사랑은 지난 일이 됐지만 그때의 추억은 남아있어요.

Yesterday. 이어서 미국 싱어송라이터죠. 채플 로운이 노래한 Good Luck Babe. 언젠가 내가 찐 사랑이었다는 거 알 거야. 잘 지내길 바래요 하는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지선 씨가 어머 채플론 와 이거 K본부에서는 처음 듣는 듯 그러세요? 우리 민슐랭 PD가 네, 팝의 전도사입니다. 2317님이 리오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청하셨죠? 아까 인천 8701번 버스 타셨다는 그분 네 신청곡입니다. 기사님과 승객분들 함께 들으세요. 리오세이어 More Than I Can Say. 노재욱 씨가 컨디션도 많이 안 좋을 텐데 2시간 이어가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수액 한 대 더 맞고 푹 쉬세요. 수액을 근데 매일 맞아도 되나요? 매일 맞을 글쎄 모르겠는데 어제 한 30분 두루 누워 있었어요. 이거 찌르는데 따끔하게 성영화 씨가 모레도 생방하세요? 24일 제 생일인데 그럼요. 네, 생일 축하해드릴 테니까 모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오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준비했습니다. 이게 원래 그 리오세이어 노래는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세 번째 리메이크 한 걸 거예요. 좋은 노래죠. 당신을 알고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데 근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라는 노래예요.

정순아 씨가 백디 날씨가 화창해서 제 마음도 반짝이에요. 중경상님 OST 몽중인 신청합니다 하셨죠? 예, 크랜베리스의 드림스를 광둥어로 번안한 곡이죠. 꿈속에서 만난 당신을 현실에서도 만나고 싶어요. 중국의 가수 배우인 웡페이가 노래합니다. 몽중인.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투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 관절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차은욱 씨가 오늘도 조용히 잘 들었습니다. 얼른 감기 나으시고 조심히 퇴근하세요 하셨고 3337님 매번 신세지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하고 함께 가는 거죠. 홍영미 씨가 목포 가는 배 안에서 누워 듣는 백뮤직 좋다고 하시면서 청하신 노래 미국 밴드 스틱스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베이브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제 떠나야 해요 라는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 날 12시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전 쪽 금산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매송에서 난 사고 영향도 있습니다. 사고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중이고요. 이후에는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월곶에서 군자분기점까지 정체고요. 군자분기점 4호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군포에서 부곡 사이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시흥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소래터널 3차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이상희님께서요, 아끼는 동생 둘이 커플이 되었어요. 11월 마지막 날에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김원수, 견혜성, 결혼 미리 축하한다. 싸우지 말고 돌아오지도 말고 재밌게 살아라. 응디가 축하해 주시면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왜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상희님의 마음만 열려있으면 남자친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 연애부터 시작하자고요. 그 다음 결혼은 뭐 선택이겠죠. 그리고 현수님, 혜성님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상희님께도 소개팅 좀 부탁드려요. 저는 우리 상희님의 이번 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냉큼 잡으세요. 아셨죠? 응디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구수경의 청실 홍실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예요. 반짝이들의 응디입니다.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또 결혼을 한대요. 아끼는 동생 둘이가 커플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대요. 이렇게 되면은 참 그 이쪽에 추기를 해야 되나 저쪽에 추기를 해야 되나 이거 약간 헷갈리거든요. 둘 다 친하면, 그죠? 둘 다 또 아끼는 동생이라니까. 아유, 얼마나 이쁠까요?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왜 상인님께서는 아유 저는 이번 생은 틀린 것 같더라고 하셨는데, 왜요 왜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결혼하신 분들 많아요. 가을이라서. 방성경님께서 제 조카 소연이도 10월 마지막 날 결혼해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조카가 언제 커가지고, 그죠? 결혼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최현진님께서 첫 곡이 딱이네요. 칭찬해요. 사연자님, 유머도 많으셔서 인기 많을 듯. 그러니까요. 이 말솜씨가 참 매력 있어요. 그죠? 김경태님께서 저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해서 15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인연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 힘내세요. 진짜 저도 만난 지 두 달 정도 됐을 때 양가 부모님 다 만나 뵙고 세 달째인가 그때 식장 잡았거든요. 잘 살고 있어요. 뭐 빨리 한다고 뭐 더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인연은 결혼을 하게 되면 진짜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게 그런 인연이 또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도 은디와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2부는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주제를 정해놓고 소통하는 시간 온 티키타카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즐겨주시면서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2: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박지연의 옆집 오빠 듣고 왔어요. 김순중님께서 은디 저희 집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더울 때는 체육을 운동장에서 잘 안 하니까 아이들 소리가 많이 안 났는데 요즘엔 날이 좋아져서 체육도 밖에서 많이 하고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니까 좋네요. 저희 집도 창문 열어놓으면 와 애들 소리 요즘 뛰어노는 소리 엄청 많이 들립니다. 네, 진짜 그

날씨가 추워서 아니 날씨가 더워서 그랬나 봐요. 어, 이게 애들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우리 동네 애들 되게 많은데 이 생각했는데 요즘 에, 축구 뻥뻥 차는 소리부터 야 나 잡아봐라 막 하는 소리, 야 이리 오라고 막 이런 소리, 엄마 부르는 소리, 애들 소리 진짜 깨르르 깨르르 진짜 창문 열고 아 진짜 사람 사는 동네 같다 이 소리 했었거든요. 애들 소리 나면 참 좋죠. 강정훈님께서 어제 퇴근 후에 오랜만에 아는 동생이랑 코인 노래방 갔다 왔어요. 노래도 오랜만에 부르니까 목소리가 잠기네요. 그럼요. 노래도 오랜만에 부르면 잘 안 불러져요. 진짜로. 이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래서 그 성악가 조수미 씨 있잖아요. 그분은 매일매일 5분이라도 혹시나 노래를 못하는 날이 있으면 진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노래를 무조건 한대요. 한 곡이라도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어본대요. 이 성대가 그 우리가 근육 운동 매일매일 하듯이 그런 느낌인 거죠. 윤정희님께서 추석에 먹을 송편을 사왔는데요. 저 혼자서 한 팩을 벌써 다 먹은 거 있죠? 이제 그만 먹어야겠죠? 깨 송편 너무 맛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아 송편 먹고 싶다 이 생각했었는데 어디 맛있는 데서 뭘 좀 사가야 되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 먹어볼까 이 생각했는데 뭐 그 송편 또 만들면 이렇게 반죽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애기들 그 이거 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만져보는 거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도 좋고 그렇죠? 아 참 요즘은 진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뭔 말을 못 하겠어. 이게 대화가 안 이어져요. 누구랑 뭘 말해도 아 그거 뭐였지 하면서 퀴즈 내다가 대화가 끝나. 아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해보는 거. 아유 참 나중에 생각나면 말할게요. 김영빈님께서 응디 추석 때 시집간 언니가 시댁 갔다가 친정에 온다길래 그냥 다음 날 오라고 했더니 서운하다네요. 오랜만에 친정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저는 좀 쉬다가 오라는 뜻이었는데 오해했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죠. 친정 오려고 뭐 했는데 뭐 이게 참 그래서 사람이 말이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돼서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 똑같은 말이 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명절에 그런 오해들이 많죠. 배려한답시고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가족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끄집어서 말을 해봅시다. 우리 반장이분들이 알려주시네요. 촉감놀이 맞아. 오구이니까 촉감놀이 맞아. 난리가 났어요. 잼잼 말랑이 곤지곤지 잼잼 그거요. 제가 손을 이렇게 막 폈더니 아니요 촉감놀이 아 이게 촉감놀이가 생각이 안 났어. 하여튼 송편 이렇게 만들면서 반죽하면 애기들 촉감놀이에도 좋고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송편을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유 또 퀴즈 내다가 아유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와서 반지의 분들 사연 만나봅니다. 김용빈의 있을 때 잘해.

김용빈의 있을 때 잘해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아님께서 단어 생각 안 나서 문자 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로요. 저 진짜로요. 저는 그래서 문자 보내다가 중간에 저기 그 AI 창 켜놓고 보내잖아요. 그거 뭐였지? 이러고 아 맞다 이러고 다시 보내고 그거 뭐였지? 이렇게 하고 다시 보내고 진짜 내가 이거 지금 AI랑 대화하면서 이거 문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또 AI가 계속 알려주니까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더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 네 뇌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 내가 이런 거 기억해야지 이런 거 기억해야지 막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요즘은 탁 하면 탁 나오니까 굳이 내 뇌가 내가 기억 안 해도 제가 알려주네 이러면서 일을 안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신계주님께서 응디 나도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 김성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출산하면 다 그래요. 그런가요? 아, 전 진짜 저는 아닐 줄 알았어요. 장기래님께서 오전에 운동하고 왔더니 몸이 나른하네요. 소파에 누워서 보라로 듣고 있어요. 하품이 나오네요. 와, 라고 해주셨어요. 운동하고 오면 그래서 저는 오전에 운동하면 하루를 버려요. 하루를. 아침에 운동하고 오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낮잠 자느라고 저녁에도 막 일찍 자고 이은영님께서 응디 오늘만 일하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 들어갑니다. 응디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로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뭐 어디 모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친척 일가 친척분들 또 만나면은 또 감기가 진짜 제일 빨리 온거든요. 뭐 나 같이 나눠 먹고 뭐 얘기 나누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정현님께서 명절 전에는 거래업체에서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물건 싣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업체로 가고 있어요. 점심은 김밥을 먹었는데 빨리 먹어서인지 체한 듯해요. 노래 따라 부르면서 소화시켜볼게요. 이게 일이 바쁘면 우리가 또 급하게 먹게 되니까 많이 체하세요. 그리고 저는 꼭 명절에 그렇게 체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리고 또잘안 먹으니까 명절에 막 맛있는 거 엄마가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막 갖다 주니까 좀 쉴라 그러면 간식 갖다 주고 쉴라 그러면 떡 갖다 주고 뭐좀 쉴라 그러면 다음 밥 먹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위가 평소에는 막한끼두 끼밖에 안 먹었는데 명절은 막 간식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뭐또 식혜도 또 둘러 마시라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체하더라고요. 저는 매번 응급실 갔어요. 진짜 올해는 안 가길. 그리고 또 명절 전에 바쁘신 분들 많습니다. 진짜 꼭꼭 씹어 드세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난토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반짝이 분들 속마음 들어보죠. 자기야 시작합니다. 김사나 홍성윤의 화등, 그리고 장한별의 잃어버린 정.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아 진짜 나 요즘 너무 괴롭다.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봐. 회사 일 때문에 두 달간 다른 지역으로 파견 나와 있거든. 회사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같이 생활하는 형님이 아 너무 지저분해서 괴로울 정도야.

아, 잠이 안 깨네. 아, 비몽사몽 정신이 없다. 아,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실까?

0: 뭐야, 무슨 소리야? 명근아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뭐야, 우리 명근이를 누가 다치게 한 거야?
1: 아, 그러니까요. 거실에 나오자마자 이거 뭘 밟았는데 너무 아팠어요. 이거 뭐야? 뭐지 이게 대체?
0: 뭐야? 대체 누가 이런 거 흘리고 다니는 거야? 아이고, 이거 내 거래.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
1: 아, 형님, 이번에도 형님 거예요? 아, 형님 진짜 거실이 이게 뭐예요? 지나다닐 공간도 없잖아요. 이거 다 형님 물건이죠?
0: 그러네. 쏘리.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정리를 못하고 잤어. 근데 진짜 어제만 그런 거야. 나 원래 청소 잘해.
1: 형님, 저 싱크대에 잔뜩 쌓인 거 저거 뭐예요? 저는 어제 저녁 먹고 바로 설거지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이거 안 버려서 날파리 꼬였잖아요. 형님 제발요.
0: 그게 아니라 어제 집에 늦게 왔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그래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기절을 했지 뭐야. 근데 이게 날파리가 이렇게 많이 꼬이나? 괜찮아, 날파리도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
1: 진짜. 형님, 좀 전에 이거 화장실 사용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형님, 진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시면 청소 좀 해주세요. 예?
0: 어떻게 화장실 청소를 맨날 하냐? 나도 내가 나중에 할게. 그리고 설거지도 일단 나도 내가 이따가 할게. 그리고 거실 청소 이것도 일단 나도 며칠 뒤에 내가 할게.
1: 진짜 대박. 진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자기야, 나 그냥 내 돈 주고 방 구해서 나가야 되나? 고칠 수 없는 방법 없을까? 알면 진짜 나한테 알려줘. 진짜 제발.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설아윤의 신고할 거야 였습니다. 오늘은 장명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당근 착즙 주스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사연자분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 때문에 그 회사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파견이 나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같이 생활하는 형님이 엄청 지저분하신가 봐요. 설거지도 안 해. 뭐서 물건도 제자리에 안 놔둬. 화장실도 더럽게 써. 이거를 마지막에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 못 고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그 습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러워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벌레도 생겼네. 어떡하지? 잡아야겠다. 그리고 더럽네. 여기다가 좀 치우고 지나가야지. 그냥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깨끗한 사람은 조금 깨끗한 사람? 그냥 보통의 사람도 같이 못 했을 것 같은데요. 백선미님께서 지저분한 사람 정말 노답인데 같이 못 살죠. 김두래님께서 핑계 대지 말고 치우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뭐 핑계라도 되는 건데. 미소원님께서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형님 이건 진짜 너무합니다. 같이 지낸 사람에 대한 예의가 빵점이네요. 정리정돈은 기본이죠. 근데 혹시나 자기가 좀 나는 좀 청소에 대해서는 좀 이가견이 없어, 나 청소는 좀 잘 못한 편이야 라고 해도 누구랑 같이 살면 좀 치우는 척이라도 그죠? 좀 맞춰서 좀 같이 쓰는 공간인데 그래도 좀 정리정돈을 그래도 좀 귀찮더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것조차 그리고 또 자기보다 동생이니까 조금 자기보다 형님이었으면은 야 이거 좀 안 치워 이러면 죄송합니다 형님 하면서 이렇게 좀 치울 텐데 자기보다 또 동생이니까 더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걸 회사에 말하면 안 돼요? 회사에 말해서 그 기숙사가 이 방 하나인가? 만약에 기숙사에 다른 방이 있다면 다른 사람하고 배치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혼자 따로 뭐 해달라고 하거나 같이 못 있겠다고 회사에 문의를 해보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돈을 내고 따로 나가서 살아야죠.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저도 예전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아본 적이 있는데 이거 안 맞으면 못 살아요. 진짜 신경 쓰여요. 그 설거지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도 진짜 신경 쓰이고 내 거 먹고 딱 놔뒀는데 그 다음에 바로 설거지 안 하고 며칠 동안 냅두는 거 진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막 청소는 나만 하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내가 치우고 말지 이러다가도 치우다가 막 신경질 난다니까요. 나만 치워? 뭐 이러면서. 김정희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먹은 거 안 치우는 건 최악입니다. 냄새 같이 치우세요. 자꾸자꾸 함께 치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우지 않을까요? 자꾸자꾸 치우다 보면 혼자만 치우게 될걸요? 절대 같이 안 치울걸요? 진짜. 이인희님께서 없어요. 못 고쳐요. 그냥 사연자님이 나가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9618님께서 저희 아들 자취해야 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잘 지낼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지 몸 꾸미기만 잘할까 봐요. 원룸 생활 심히 걱정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 처음 나가서 살면 이 정리정돈이 엄마가 다 해줬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살 땐 솔직히 엄마 혹은 아빠가 다 해주고 우리가 치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야 빨래 할 거 내놔 이러면서 빨래도 걷어가죠. 뭐 학교 갔다 오거나 뭐 일하러 갔다 오면은 빨래 다 개져서 넣어져 있죠. 우리가 솔직히 손을 댈 일이 별로 없어요. 엄마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나가서 살게 되면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지저분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 나와서 살았을 때 진짜 저도 진짜 이 바닥에 발을 디딜 틈이 없어. 옷 그대로 벗어놓고. 왜냐면 엄마가 정리해줬었는데 그 없으니까. 뭐 설거지도 안 해. 뭐 그냥 냉장고 정리도 안 해. 진짜 지저분했는데 이게 살면서 본인이 불편해지는 시점이 와요. 이거 너무 불편하다. 옷을 정리를 안 했더니 내가 입고 나갈 때 바로바로 구겨진 옷을 입고 나가야 되네 이런 것들 이러면서 조금씩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치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더러운 게 쓰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는 뭐 고쳐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아마 어머님보다 더 깔끔하게 치울 수도 있어요. 자, 은비태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조명섭의 브라보 친구 그리고 신미래의 째깍째깍 째깍.

0: 생산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명절 전답게 교통량이 평소보다 많은 요즘인데요. 오늘은 곳곳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사이 정체고요. 안진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쪽 연풍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이후에는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3km 구간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곤지암 분기점 부근에선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뒤로 신도나이패스부터 4km가량 답답하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가 정체가 심한데요.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 지금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에는 한남대교에서 여의하류 사이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박현호의 한잔하러 갑시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민재수님께서요. 방송 쭉 승승장구하세요. 응원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재수님 사랑합니다. 이박김님께서 가은씨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추석 명절 저도 잘 보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하고 싶은 대로님.

0: 그래서 은강가수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오늘도 예쁨으로 가득 찼네요. 어? 저 오늘 민낯이라. 오늘 저기 그 제가 그 어저께 스케줄 끝나고 화장품 가방을 저기 매니저님 차에다가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없어가지고 오늘 민낯입니다. 이렇게 또 카메라가 또 그래도 하얗게 나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눈썹이 없어서 보신 분들 또 제가 그래도 또 나름의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썹을 너무 얇은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부터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저희는 내일부터 추석 기획을 마련했어요. 제목은 KBS 이라디오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인데요. 내일 첫날이잖아요. 첫날을 맞아서 빛나는 초대석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은 미스트롯4의 진 이소나 씨 그리고 탑세븐의 염유리 씨와 함께할게요. 이소나 염유리 씨와 함께하는 시간 내일 많이 많이 기대하고 들어주시고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엔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7178님께서 응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아침부터 구석구석 묵은 먼지 털어내고 오래된 식기 정리하고 바쁘게 보내다 배꼽 시계가 울리길래 흰밥에 열무랑 부추김치 넣고 쓱쓱 비벼서 대충 먹었어요. 지금은 달콤한 커피 마시면서 다음 할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이 상황에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진혜성의 인생 이야기 신청합니다. 은비트 오늘도 파이팅 해주셨어요. 아침부터 참 바쁘게 보냈네요. 그 오래된 식기 정리하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셨을 텐데. 저희 그 부모님 댁에 가면 식기 구조 진짜 많죠. 옛날부터 사서 모아두셨던 것들. 와, 어찌됐건 그 식기 정리는 둘째치고 진짜 흰밥에 열무랑 부추김치 넣고 비벼온 거 진짜

맛있겠네요. 뚝딱이죠 뭐. 노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띄워드립니다. 김순희님께서 점심 먹고 있는데 띠링띠링 울려서 봤더니 우리 딸이 명절 준비하라고 용돈을 보내왔네요. 어머 영이 몇 개야. 딸아 고맙다. 땡큐.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손비나의 땡큐 신청할게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십니다. 예. 우리 딸이 또 통 크게 명절에 용돈을 드렸군요. 영이 몇 개야. 우리 딸 멋지다. 자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티키타카로 돌아옵니다. 진혜성의 인생이야기 그리고 손비나의 땡큐.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티키타카 주제는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반짝이분들 추석 연휴에 뭐 하세요? 명절 앞두고 어떤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데요. 추석을 앞둔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일단 하늘은 푸르고요. 높아졌어요. 그리고 연휴 앞두고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바쁘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를 걷다 보면 뭐야 길 왜 이렇게 막히고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명절 앞두고 다들 바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은 뭐 활기 그 자체지요.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북적북적합니다. 이런 활기찬 분위기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이번 추석에는 어디 가세요? 뭐 하세요? 어떻게 보내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맘때가 되면 느낄 수 있는 분주함이 추석이 코앞에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반짝이분들께 이런 질문을 건네고 싶어요. 반짝이분들 추석 연휴에 뭐 하세요? 명절 앞두고 어떤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그리고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고요.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죠. 김양의 박 터진다, 정슬의 살만합니다.

김양의 박 터진다, 정설의 살만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주제는요, 반짝이분들 추석 연휴에 뭐 하세요? 명절 앞두고 어떤 준비하고 계시나요? 입니다. 만나볼게요. 김예준님께서 추석 앞두고 이발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분들에게 깔끔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요. 맞죠? 이발해야죠. 제일 중요하죠. 다들 명절 전에 목욕탕, 그리고 미용실, 이발소 뭐 이런 데 가지 않나요? 그죠? 깔끔하게. 9176님께서 코로나 걸려서 이번 추석엔 집콕입니다. 독감도 유행이라니 모두 조심하세요. 그쵸. 요즘 다시 코로나가 독감이랑 같이 막 섞여갖고 유행이래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보내셔야겠네요. 8006님께서 응디, 저는요 이번 추석에 1년 만에 아들이 와서 갈비에다가 송편,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음식들을 하려고요. 아유 좋네요. 바쁘시겠네요. 추석에 1년 만에 또 이렇게 뵈니까 아들도 좋고 어머니도 좋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음식 하실 텐데, 그렇게 막 아들이 좋아하는 거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이 마음이 막 기쁘니까 막 하다가 그러다 몸살 나세요. 쉬엄쉬엄. 그러니까 양도 좀 적당히. 그죠? 0000님께서 추석에 밤 100개 까야 합니다. 응디는 추석에 무슨 담당이셔요? 남들은 밤 까놓은 거 사면 되지 않냐 싶은데 저는 밤 까는 게 전부 치는 것보다 재밌습니다. 그거 밤 깔려면은 엄지손가락 힘이 대단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계속 까다 보면은 엄지손가락 이거 여기에다 근육 이거 여기 약간 알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계속 깎다 보면 진짜 근육 뭉쳐요. 엄지손가락 근육. 저는 추석에 무슨 담당이죠?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2250님께서 저희는 이번 추석에 아이들 3명과 오랜만에 2박 3일 추석 캠핑 갑니다. 캠핑 가서 먹을 음식이랑 기온차로 아이들 여보로 준비를 며칠째 하고 있어요. 해피 추석 되세요. 요즘은 뭐 제사 이런 거 없애고 그냥 각자 여행 가자고 하는 집들도 많죠. 저희 집도 그래요. 그냥 각자 가족들끼리 뭐 여행 갈 사람 여행 가고 뭐 가족들끼리만 뭉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끝내고, 뭐 제사는 그냥 뭐 마음으로 그 조상님들께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캠핑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세요. 근데 진짜 좀 그죠? 가을이 왔는데도 아직 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또 많이 많이 추워서 애기들 진짜 이럴 때 감기 많이 걸려서 이 여벌 옷을 준비하기가 좀 힘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옷을 챙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두꺼운 옷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캠핑 가면은 거기 또 나무 많고 이러면 밤에 추우니까. 5892님께서 눈에 넣어도 안 예쁜 우리 조카 추석빔 사러 왔어요. 색동 한복 입히면 얼마나 예쁠까. 조카야, 이모가 우주만큼 사랑한다. 아유, 저고리 입고 한복 입고 얼마나 예쁠까요. 에,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조카. 뭘 해줘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좋지. 김성철님께서 찐 땅콩 까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내일 포항 가면서 먹으려고요. 왜냐고요? 안 그렇게 쭈지 궁금하면 500원 울릉도 가요. 내일 밥 빼러 갑니다. 만석이래요. 추석 명절에 의외로 놀러가는 분들 많아요. 추석은 울릉도에서 잘 보내고 있을게요. 500원 안 냈는데 이렇게 술술술술 말해주시니 일단 감사합니다. 밤 빼러. 밤기차는 들어봤어도 밤빼 오랜만에 듣네요. 밤빼. 밤에는 그래도 파도가 세서 멀미가 좀 있지 않을까요? 멀미약도 잘 챙기시고요. 울릉도 좋습니다. 1281님께서 이번 명절은 가족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씩 실화를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만 밥하면 돼요. 너무 좋아요. 좋네요. 좋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 너무 괜찮다. 그럼 나는 이거 딱 이거만 하면 되지 하면서 딱딱딱딱 계획 짜고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이거 괜찮네요. 안상금님께서 추석 때 온 가족 다 함께 온천하러 가기로 했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온천하면 번쩍번쩍 광이 날 듯. 크으, 온천.
온천만한 게 없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고. 아, 다 같이 그 온천탕에 싹 이거 몸 따뜻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식혜, 예, 뭐 또 주전부리 같은 거 싹 먹으면은 얼마나 좋게요. 진짜 저도 너무 온천 가고 싶어요. 김채연님께서 며칠 동안 장 본 거 씻어서 손질하고 몇 가지 나물 무치고 LA 갈비 재고 이제 한숨 돌리면서 응디 목소리 들어요. 아이고 내 허리야. 다음 명절에는 여행 가고 싶어요 응디.

맞아요. 진짜 뭐 묻히고 재우고 그거 진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 재운 거 그것도 다시 또 굽고 찌고 뭐 아유 할 일 많습니다. 근데 진짜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여행 가고 싶지 다들. 누가 그거 준비하고 싶겠어요. 잘 몸살 안 나게 우리 모두 우리 모든 어머님들 다 몸살 안 나게 조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사연 소개된 분들 중 추첨해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리고요.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 건데 노래 듣고 올게요. 이 노래도 듣고 오죠. 김중현의 토끼와 거북이, 진미령의 해와 달.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김중현의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진미령의 해와 달이었어요. 티키타카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반짝이분들 추석 연휴에 뭐 하세요? 명절 앞두고 어떤 준비하고 계신가요? 입니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0730님께서 저는 명절 전에 열심히 팔 운동해요. 왜냐면 설거지가 제 거거든요. 아내랑 약속해서 빨간 날은 제가 설거지 당번이라 준비를 해야 돼요. 다들 아시잖아요. 추석 명절 설거지 어마어마하잖아요. 벌써 걱정이네요. 추석 명절에 아예 설거지를 담당을 그러시면 팔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안 하고 있다가는 또 팔목도 아프고 이게 돌려서 씻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팔목이 아프죠. 9807님께서 차례 지내고 바로 집안 인테리어 하려 합니다. 아들, 딸, 저랑 아내까지 가족들이 직접 하려고요. 도배, 장판, 전등 전부 싹 다 바꿔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부르려니까 너무 비싸서 직접 도전합니다. 와, 이 명절에 이것도 뭐 다른 의미로 몸살이 나겠는데요. 이거 도배, 장판 이런 거 진짜 전문가 뭐 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뭐 영상 보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약간 이런 거면은 진짜 조금 꽤나 고생하실 거예요. 와, 도배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와, 그거 보통 일 아니고요. 내 맘대로 그냥 풀 빨아서 붙이면 되지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전문가가 따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선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풀도 바로 한 번에 막 안 붙고 막 여긴 뜨고 구겨지고 막 진짜 그 호흡이 붙이는 사람이랑 그 미는 사람이랑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판 또 얼마나 힘들게요. 아유, 아무튼 뭐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일단 다 해놓고 나면 이제 와, 뿌듯하다. 우리가 이거 우리 손으로 다 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화이팅! 이재목님께서 저희 집은 뭐든 푸짐하게 명절 음식을 마련해서 콩나물 한 박스, 시금치 10단, 생선 7가지 통으로 부치고 나물 7가지 준비해서 무치고 지지고 볶느라고 내일부터 정신 없을 거예요. 송편도 만들어야 해요. 와, 오리지널이다. 그죠? 근데 진짜 푸짐하시네요. 가족이 많으신가 봐요. 집에 오시는 손님들도 많으신가 봐요. 콩나물 한 박스, 와, 시금치 10단, 생선 7가지 통으로 부치고, 와, 거기다 송편도 만들어야 돼요. 아,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정신 없으시겠네요. 0256님께서 응디, 저희는 차례 안 지내고 14명의 4대 가족이 오랜만에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룻밤 자고 가서 미리 이불 빨래하고 대청소 중이에요. 내일은 장 보러 가요. 이건 뭐 차례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 이불 빨래 그거 14명이 다 자려면은 이불 빨래도 만만치 않을 거고. 와, 음식 어떡해요? 장 보러 가면 뭐 어떡해요? 거의 뭐 뷔페를 차려야 될 것 같은데 14명이서 다 먹을 거. 그 자고 가면은 삼시세끼 다 먹을 거 아니에요. 14명이서. 와, 그 종류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겠네요. 화이팅입니다. 2073님께서 아이들 시험 문제로 처음으로 저 혼자 여수 고향집 내려가서 나흘을 있게 됐어요. 저는 타일 기술자인데요. 이번에 시간 될 때 화장실 타일 수리 좀 다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구와 부자재 챙기가 벅차지만 마음만은 기분 최고입니다. 와,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이 반짝이 분들 명절 앞두고 준비하고 뭐 준비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그냥 물어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 반짝이 분들 진짜 바쁘시네요. 그리고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아무쪼록 예, 명절 잘 보내시고 몸살만 나지 마시고요. 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꼭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에, 나훈아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리고 김다연의 300초.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요. 윤태화의 찍고 찍고 찍고 띄워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새재 터널 부근에서 전시간 사고가 있었던 연풍터널 사이의 정체입니다. 이 사이에 연풍 1차로에선 조금 전에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3km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는 13km 구간 길게 정체 이어집니다. 이후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가 심해졌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서하남 휴게소 2차로에선 사고를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하남에서는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연희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요.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하는 작업 여파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집에서 제일 먼저 긴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죠. 추석 음식 만들고 먹고 나누는 걸 계획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바로 공간 확보거든요. 어? 이 떡이 아직 있었어? 잠깐만, 저 검은 봉지 뭐지? 어머, 이 떡국떡 뭐야? 냉동실 유물 발굴부터 시작하는 집 많으시죠?

뭐든 채우려면 비워내는 게 먼저입니다. 정체모를 음식들로 가득 찬 냉장고도 계획만 꽉 차서 복잡한 마음도 비울 때는 좀 과감하게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콩디 들어갈 자리는 비워놓으셨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어떻게 알았지? 오늘 이 노래 듣고 싶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하시면서 7197님이 이 노래였어요? 블랙홍의 모짜렐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모짜렐라 좋으셔? 이소영님 물결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원혜진님 모짜렐라

0: 같은 사랑, 그러니까 모짜렐라 같은 아주 폭신한 사랑. 아, 냉장고 정리하면서 듣기에 정말 좋은 방송 아니에요? 이번에 라라랜드. 저는 여러분의 콩디 이분입니다. 보물도 아닌데 꽁꽁 쌈에서 깡깡 얼려있는 벽돌 같은 음식들 냉장고 안에 어딘가에 많죠. 그거 정리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비워야지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콩디님 자리는 늘 공석으로 비워놓으니 걱정 마시고 진행만 하시오 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은숙님. 그리고 4866님 끝번호가 4866님이에요. 물음표가 닉네임이네요. 이번님 반가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물음표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을 까면서 카메라 켜고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밤을 너무 많이 까셔서 손이 아프시다고 시동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현서님, 뽀나니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은 좋은디 배 따느라 허리가 너무 아파요. 무릎 아파요. 아주 그냥 삭신이 다 아프다는 그런 사연을 우리 현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화님은요. 비즈니스석으로 큰 자리 비워놨대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오늘 2시간 비즈니스석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원님도 물론이죠. 콩디 들어와 하시면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소확행들이 저 이번은 궁금합니다. 건강하게 오늘 4시까지 여러분들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점심 드셨어요? 맛있는 커피도 마시셨어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건데요? 누구하고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늘 컨디션이 저조한지 다 좋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커피가 필요하세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폭탄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스마트폰 이 어플 다운받는데 들어가셔서 KBS 콩 치시면 귀여운 콩 모양 어플이 나옵니다. 상당히 귀여워요. 콩으로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탁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셀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랜드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한

0: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2: 1777님, 콩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라랜드 출석했어요. 콩디, 저는 추석날 생일입니다. 아, 우리 순남님 추석날 생일이에요.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그리고 8977님, 못난이 손만두 도너츠 데모 앞이라 그런지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지루하고 답답해서 피자 만들고 있어요. 하시면서 오, 굉장히 크고 맛있겠다. 피자 만들어서 사진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추석하면은 먹을 게 정말로 많죠. 저 오늘 송편 먹었고, 그리고 갈비찜도 있고, 전도 종류별대로 있죠. 뭐 동태전도 있고, 아, 육전도 맛있겠다. 잡채 빼놓을 수 없고, 산적도 있고, 과일하면은 사과하고 배 또 빼놓을 수 없고, 한과, 약과, 수정과, 어머, 어떡할 거야? 밤대추, 정말 많은 것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가? 엄청 떠다니네요. 이 추석 음식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사연들이 확실히 때가 때인지라 많습니다. 콩디 누나, 지난주 사직서 내고 어제부터 연차 내서 속초에서 늦 휴가 중입니다. 숙소가 뷰 맛집이에요 하시면서 일출 사진을, 멋지다. 잘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9974님 보내주셨어요. 2088님, 콩디 오전에 병원 다녀와서 점심 먹고 추석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다 바빠요. 거 봐요. 맛있는 거 여기 사진 안에 다 담겨져 있네요. 저는 꼬지가 제일 맛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디님, 콩이 여기는 세차장인데 명절 전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네요. 날씨도 더우니 세차하며 땀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세차하시면서 민디님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고, 심경웅님, 명절 준비 메뉴는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메뉴 지금 개발하고 계세요? 고정관념을 깨부시자. 마음을 먼저 비워내고 냉장고를 비우고 맛난 음식 만들어 채울게요 하시면서 심경옥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김지태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누나. 서비 리조트 기억나시나요? 아, 알죠.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 알바하던 곳인데 그곳에 누님이 자주 와서 스키 타고 가곤 하셨습니다. 아, 많이 갔죠. 그때 제가 정상 매점에서 사발면 하나 드리고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아직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스키장 다녀온 얘기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연예인을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처음이라 엄청 설렜습니다. 우리 김지태님,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거 맞죠? 이렇게 또 라디오를 하니까 이렇게라도 또 만날 수 있네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가끔 놀러와 주세요. 소식도 던져주시고. 5990님, 여긴 대구 집 근처 서남시장서 송편 빚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요 동네 어르신들과 송편 만들며 보니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송편을 주문해서 드시니 떡집은 엄청 바쁩니다. 재미있는데 커피 먹고 싶고,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하시면서 5990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빴어. 감사한 일이죠. 저희 집 5살 꼬맹이가 내일 생일이거든요. 오, 미리미리 축하합니다. 공룡 케이크도 만들고 생일 선물도 사고 음식까지 하느라 저에게 오늘이 명절 마냥 바쁘네요. 저희 땅콩이 생일 축하해주세요. 콩디 하셨습니다. 암요. 축하해드려야죠. 닉네임이, 별명이 땅콩인가 봐요. 귀엽다. 땅콩, 오늘, 미리 생일 축하해드리겠습니다. 0402님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어서 하루에 한 가지

씨, 버리기와 냉동실 거 하나씩 먹기 하고 있습니다. 언제 샀는지 모를 오뎅탕이 오늘의 저녁 메뉴입니다. 0004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곧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시나 봐요. 그곳에서도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3746님, 전 명절에 엄마가 해주신 식혜 좋아요. 아, 식혜 맛있죠. 확실히 부모님이 해주시는 할머니가 해주셨던 식혜, 수정가가 참 제맛인 것 같아요. 전주에서 최지윤님, 라라랜드 반가워요. 이보님, 그랬죠. 힘들었죠. 방사선 치료받고 와서 기운 없이 누워있으면서 라디오에 위로받고 싶어서 문자드립니다. 방사선 치료받고 오셨어. 우리 힘내야죠. 최지윤님. 아, 추석 연휴 끝나고 월요일 건강검진 예약해뒀습니다. 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라는 각오로 입단속 잘하겠습니다. 6765님 어떻게 또 건강검진을 연휴 끝나고 다음날로 이렇게 바로 잡으셨어요. 음식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전주의 최지우님 그리고 6765님 망디님, 아 망디가 아니구나, 밍디구나. 어우, 한 획을 하나 더 넣었는데 밍디, 굉장히 귀여운 이름이 좀 못난이가 되는 것 같네요. 밍디님 그리고 심경욱님, 5990님, 0402님 요분들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을 겁니다. 문자 폭탄 까만콩 블랙콩 이본이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 이본이 끼어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시동님 그리고 느낌표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자두가 노래합니다. 김밥.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가족들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라라벨 오늘 주제. 자네 혹시 배우 해볼 생각 없나? 최근 내가 했던 명연기

그냥 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숨 쉬듯 연기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데 아닌 척, 싫은데 좋은 척, 아픈데 안 아픈 척, 좀 졸린데 아주 멀쩡한 척.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꾹 누르고 온몸으로 열어냈다 우리들의 배우 생활. 부장님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또 시작하셨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어 진짜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이런 리액션 연기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아내가 허리에 손을 딱 올리고 나를 쳐다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오 이쁘다? 어 훨씬 난데? 어려 보여. 뭐 이런 칭찬 연기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는 터질 것 같은데 시어머님이 야 이것도 좀 먹어봐라 하면 아 네 어머니 어머니 어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일과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온몸으로 메소드 연기를 해낸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관리, 오버액션, 거짓 웃음, 그리고 가짜 칭찬? 하얀 칭찬? 하얀 거짓말? 등등등 먹고 사느라 체면 때문에 아닌 척하고 내 마음을 속이며 살았던 나만의 메소드 연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연기도 좋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풀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오늘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윤 씨의 목소리예요. 난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이어지는 곡 소녀시대 Kissing You.

박지윤 씨의 난 사랑에 빠졌죠. 소녀시대 키싱 뉴였습니다. 사람들 간에 진심이 가장 중요하죠. 항상 거치대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미향님, 저는 안 아픈데 아픈 척했어요. 아픈 척했어. 오후 반차 쓰려고 하는데 아픈 척 했다죠. 그래서 어찌 됐을까요? 당연 성공했죠. 물오른 연기 성공했어요 하시면서 아픈 척했어. 그래서 오후 반차 쓰셨다고 성공하셨다고 강미향님 보내주셨습니다. 임향숙님, 신랑한테 짜증나서 자다가 일부러 잠꼬대 하듯이 속 시원하게. 와, 진짜 이거 메소드 연기인데? 속 시원하게 욕 한번 했습니다. 건너방에 딸이 뛰어오더라고요. 놀라서. 연기 제대로 하셨네. 우리 임향숙님. 이 방법 괜찮은데? 그리고 이동욱님, 저희 아내가 줌바를 배우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앞에서 줌바 춤을 추는 겁니다. 몸 따라 음악 따라 추는데, 와 여보 김한선 씨보다 잘 추네 했습니다. 아내분이 아주 그냥 기분이 날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추시겠는데요 줌바를. 그리고 회사 회식 가서 상사가 노래 부르며 어머 가수 하셔도 되겠어요 라고 오버 액션 연기합니다. 봄날의 햇살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오세구름님, 야식을 끊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야식 유혹에 못 이겨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두둥, 이게 냄새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 라면 냄새는 또 기가 막히죠. 그래도 끝까지 나는 모르쇠, 중딩 아들이 야식으로 먹었나 봐 하면서 명연기를 했습니다. 아, 떠넘겼어. 중딩 아들한테. 그리고 이현정님, 언니 저 방금 중3 딸한테 화난 척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보고 싶어서 고등학교 입학 상담에 본인이 신청한 거 안 가면 안 돼라고 물어봐서요. 담임쌤이 성적 미달이면 꼭 가보라고 했다는데. 아, 딸아, 엄마도 사실 가기 싫은데 하시면서 이현정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영업 교육 간다고 하고 가게 문 닫고 방송국 공개 방송 간 적이 있습니다. 요런 거짓말 한때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걸요. 9368님 보내주셨어요. 박주환님, 와이프 몰래 신상 낚싯대를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아, 또 이거 아주 착한 가격이 아닌데 문제는 가격이죠. 거봐요. 그래서 채소마켓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진짜 싸게 잘 샀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와이프야 하시면서 박지환님 보내주셨어요. 명년기 제가 피부가 까맣고 느낌이 동남아 필이거든요. 처음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어설프게 한국말 잘하는 척 합니다. 그럼 다들 깜빡 속는답니다. 저는 피부가 까맣고 느낌이 동남아 필이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한국말을 잘하는 척을 한다고요?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연기를 상당히 고난이도의 연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개그기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63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슬기로운 배우 생활. 최근에 내가 했던 명연기에 대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크레용팝의 빠빠빠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노재용님, 다들 콩디 닮았나 봐요. 명연기에 깜짝 놀랐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하루 쉬는 날 혼자 집에 있고 싶어서 신랑이랑 아이한테 출근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둘 다 속아서 혼자서 시간 보내고 영화도 보고 했네요. 황은희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재훈님, 맞아요. 저도 아 이거 조금 이름을 소개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잘 속였는데 연기 잘했는데 들통나는 거 아닐까? 요 생각을 해서 아 이거 이름을 소개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정재훈님 실명을 말해도 될까요? 몇몇 사연은 뭔가 문제가 될 듯합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근데 보통 소개가 안 되는 사연들 가로열고 익명 처리해주세요. 이게 있거든요. 익명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이름 다 말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처리해주세요. 안 썼으니까. 정재훈 씨 우리 그렇게 퉁칩시다. 그쵸? 그리고 소개팅 남자분이 첫 만남에 어색함을 달래고자 자기 조카 생겼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오버 리액션을 해버렸습니다. 그 초음파 아기 사실 콩알만 했어요. 잘생긴 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그래도 이 얼굴 이런 윤곽들을 보면 코가 오똑하면 딱딱딱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너무 콩알만 하니까 근데 막 보이는 것처럼 오버 리액션을 그냥 서로 분위기 좀 편하게 가보자라고 상대방도 이해를 할 겁니다. 말하고 보니 너무 가식적이었다는 이 얘기를 좀 친해지고 나서 그냥 해보세요. 그럼 더 친해질 것 같은데? 오, 이 여자분 굉장히 솔직한데?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매력있게 와 닿을 것 같고. 1024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프터 신청 받으셨을까? 난 그게 궁금하네. 1024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철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발 쇼파에 누워있지 말라는 아내가 무서워. 아내가 없을 때만 누워있는데 어제 갑자기 들어오는 아내. 재빨리 몸을 아 그렇게 아내분이 무서워요? 재빨리 몸을 비틀어 소파를 닦는 아 소파를 막 닦는 척 하셨대요. 비참하네요. 하시면서 아, 우리 송명철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떤 연기를 하셨을지 그림을 그려보니까 시트콤인데 9888님 마누라한테 담배 끊었다고 연기했는데 어제 피는 걸 들켰습니다. 이런 거 몇 번 들키고 나서야 끊으실 거지? 그리고 나서 끊으실 거야. 그리고 4566님 문 연 지 얼마 안 된 뼈 해장국 집에 갔는데 먹고 있는 와중에 사장님이 맛이 어때요? 초롱초롱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래 먹은 것 중에 최고예요. 쌍따봉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점 4566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0321님이 보내주셨어요. 맵찔이 남편이 얄미워서 남편의 최애 음식 된장찌개 청양고추를 하나를 몰래 넣었다가 식탁에 올리기 전에 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혀끝이 따갑다며 왜 그러지? 를 연발하며 땀을 막 올리는데 왠지 마음이 고소하더라고요. 연기력 발휘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간 걸 우리 남편분은 모르시는 거야. 평상시 먹었던 된장찌개 맛이 아닌데 그때보다 조금 맵다 라고 남편분은 뭔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데 일단 연기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사연을 보내셨고 저 뒤뜰 돌 동안 남편 자는 척 TV는 혼자 놀고 있네요. 박은하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정아림님? 익명으로 아이고 어떡하지? 익명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내뱉고 말았네. 그냥 읽을게요. 안 돼? 안 된대. 우리 박 작가가 안 된다고 X 표시를 우리 하림님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튼 익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연은 저만 읽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재밌는 사연인데. 여기에서 버즈의 남자를 몰라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7: 익명 요청했는데 우리 정아리님 깜놀했대요. 어머, 소개될까봐 깜놀했어.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 무슨 얘기일까 너무 궁금하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이주상님도 크크크크 보내주셨고, 아,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경님은 실수도 귀염콩디 귀엽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봐, 아쉽다, 무슨 사연이었을까 라고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정님, 콩디의 실수를 들은 저는 어머 그때 잠시 딴 생각하고 못 들었어요 라고 연기해볼게요 하시면서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연기 우리 하정님 센스 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맛있게 음식 해줘도 아들 먹을만해? 라고 물어보면 어우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맛있어 라며 따봉을 날려줍니다. 중학생 우리 아들 정우, 사회생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사회생활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궁금하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네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50대 늦은 나이에 얼마 전 아기를 낳으셨는데 요새 매일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쁘지 이쁘지 하시거든요. 정말 안 이쁘지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크면 꼭 미스코리아 시키세요. 지금도 이쁜데 크면 너무 이쁘겠다 라고 연기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머리 자르고 오시며 미모가 눈부십니다 라고 농담처럼 말해줍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리고 신랑 차 가지고 나갔다가 신호위반 과태료 나왔는데요. 6만원 벌점 15점. 처음 받아본 과태료 용지 신랑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침 6시 45분인데 저녁 6시 45분이잖아 했더니 속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갑자기 전화 올 때 반가운 척 어머 어머님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 했는데 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연기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배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어쩜 이렇게 처녀 때처럼 날씬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익명으로 몇 분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최근 내가 했던 명령기 뽑았습니다. 박지환님 그리고 6377님, 오색구름님, 그리고 정아리님, 제가 놀래키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익명으로 소개한 사연 중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정아리님, 요 네 분에게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1부 끝곡은 나비효과의 첫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갑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일쪽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 남이천 나들목에서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양지에서 용인까지 길게 정체 이어집니다. 이후 동수원에서 북수원, 또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 답답하고요.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서창 쪽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용인분기점에서 막히기 시작했고요. 더 가서는 오포 1터널에서 광남 그리고 남한산성터널 부근에서 고덕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고덕터널 1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시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쪽 부람산 요금소에서 사패산 터널 쪽으로 12km 구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1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볼륨을 업 시키고 이 노래를 감상했는데 제 목소리가 크게 들려갖고 순간 깜짝 놀랐네요. 부활의 롤리 나잇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백장원님, 아주 그냥 참여가 상당하십니다. 격하게 맞이합니다. 우리 백장원님 이름도 이쁘시네. 그리고 성도 이쁘시고. 콩디 때문에 KBS 회원 가입도 하고 크크크 하셨습니다. 가입하셨어. 오늘 신규 가입하고 이렇게 톡방에 첫 톡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롤리 나이 들으시니까 또 좋았어. 그리고 우리 하이님 닉네임이 하이님인데 뽀나니 7080인데요. 7080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지금 핫한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여러 장르의 노래를 시대에 불문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세 리센의 러브어택 한번 부탁드려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피디님이 조만간 또 요 노래를 선곡을 해주실 겁니다. 오옥수님도 문자 주셨는데 익명 궁금 내 궁금증을 노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추측을 하시는데 나는 모르지.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보내셨는지. 김민진님, 언니, 제가 응원하는 동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간호조무사 시험을 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나도 합격했으면 좋겠다. 응원합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우리 민진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리고 3352님, 가족 오전에 요가 운동하고 저녁에 옷 만드는 수업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우, 바쁘게 사시네요. 상쾌한 오후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윤슬님, 아들이 잠도 못 자고 컨디션 안 좋은 채로 시험 공부한 걸 알아서요. 수학 70점대 받았는데도 잘했다고 발 연기했습니다. 2부에서라도 꼭 좀 소개해 주세요 하셨어요. 뒤로 가서 학원비가 얼만데 이 점수야 어?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진님, 나무가 감기 들면 뭐게요 하셨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감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바람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잠자기 직전에 이거 떠올리면 은근 재밌다. 목감기. 아, 나무가 감기 들면 목감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둥이 엄마님 주셨습니다. 추석 오기 전에 맞춘다고 쌍둥이들 데리고 독감 접종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미리미리. 첫째 딸내미가 겁쟁인데 맞기 전부터 안 아프게 놔달라고 하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꾹 참고 잘 맞아서 칭찬해줬습니다. 주사 잘 맞았어? 따끔한 거. 아우, 장하네. 장해. 잘했죠요. 하나도 안 아팠대요 하시면서. 아, 이거 착한 거짓말 같은데. 하둥이 엄마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제가 재밌겠다라고 외워놨던 사연들을 못 찾겠습니다. 아, 패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찾기 시작됩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우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쌍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벨벳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운 R&B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끈적하고 부드럽고 화음 한번 들어가면 바로 귀가 녹는 R&B 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앤 블루스 R&B 하니까 정말 어떤 곡들이 올라올지 기대가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출 서 있습니다. 자, 이번이 데꼬 온 첫 번째 곡은 어떤가요?

1992년에 태어난 곡입니다. 어, 우리 박 작가 이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아, 이렇게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보이스 투 맨 만나보시죠. End of the Road.

90년대 R&B 하면 빼놓을 수 없었던 보이스맨의 End of the Road에 이어지는 곡은요, All for One의 I Swear 준비했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내 곁에 있겠다. 평생 너를 사랑하겠다. 맹세합니다. 완전 진한 사랑의 약속이다. 굿이다.

국민이 다 사랑하는 R&B 아니겠습니까? 콩디 누나랑 라라랜드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박홍일님, 박민경님, 완전 브루스 타임이네요. 크크크. 신혜진님, 그리고 2282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라따 라따 라따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솔리드가 노래합니다. 이 밤의 끝을 잡아.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자, 명곡 또 나갑니다. 권은정님, 이정현님, 6765님, 3933님이 이 노래로 이어달리기 하시겠답니다. 휘성의 안 되나요?

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R&B의 명곡들을 저희가 쭈루룩 만나봤습니다. 저 2부는 보이스투맨의 노래 그리고 올포원의 노래 대표곡들을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솔리드 만나봤고 휘성씨의 안되나요 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박작가 크크크 언니 노래가 다들 길다 길어 하시면서 그때는 긴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요즘 노래들은 조금 짧아요. 굉장히 짧은 곡들은 2분 50초도 있고 3분 10초에서 끝나는데 그때는 이게 적당했어요. 4분 10초, 15초, 뭐 5분 넘어가는 그런 곡들도 굉장히 많았었었고 우리 박동일님 웨스트라이프의 마이 라이프 R&B를 대표하는 팝송 있지 않나요? 암요. 그리고 김은희님은 TLC의 No Scrubs 생각난다 하시면서 이 노래 많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강미양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박지민님은 바이브의 수리야 생각난다 하셨고 우리 3933님 콩디 누나 요즘 누나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아우 좋다. 매일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마스크님은 오늘 콩콩 디스크 잡기 함께 하시면서 다 추억이다 추억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지님 스티비 원더 크, 노래 나와야죠 하셨습니다. 크,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정현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설지원님은 All for One 크,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계형님은 토니 블랙스톤 아 있었네 있었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이시은님은 제가 콘서트 가본 경험 중 최고였던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6956님 차에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땀 흘린 거 빨리 샤워하고 싶은데 한 곡만 더 듣고 가세요. 이 곡은 딱 흐르는 순간 아 맞다 이 노래가 있었지 하실 겁니다. 이현정님 아 소름 끼치게 좋은 역시 오늘도 명곡 퍼레이드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2000년대 R&B 명곡 진짜 많은데 밥하다가 멈춤요 하셨습니다. 콩디 추석 맞이 시댁 가고 있습니다. 7시간 이상 걸리는데 아기가 힘든지 땡깡을 부려서 영혼 탈탈 크, 맥주 너무 마시고 싶네요. 진한 R&B 노래하면 빅마마의 체념이죠. 신청합니다. 0503님 보내주셨어요. 김은희님은 박화유비 씨의 라이 그리고 박현정님은 아 유영진 씨의 그대의 향기가 확 떠올랐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은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박정현 씨의 편지할게요 띄워드리고 여기서 콩콩 디스크 자키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몇 년째 비슷한 머리만 했더니 거울을 봐도 재미가 없다. SNS를 검색하고 연예인 사진도 찾아보고 그러다 딱 발견했다. 그래, 이거야. 이 머리야. 다음날 미용실에 가자마자 자신있게 사진부터 내밀었다. 저 원장님, 이 머리로 해주세요. 아, 레이어도 많이 넣고 앞머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게요? 네, 딱 이 느낌이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괜찮겠어요. 됐다. 이제 2시

시간 뒤면 나도 이 사진 속 여배우가 되는 거야. 싹둑싹둑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묵은 세월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커트하고 파마하고 말리고 드라이까지 끝낸 뒤. 자, 고객님 어떠세요? 뒷거울도 한번 보실래요? 거울을 봤다. 사진을 봤다. 다시 거울을 봤다. 사진, 거울, 사진. 사진 쪽에서 한 소희가 있는데 거울 속에 저 여자는 누구? 선생님, 조금 많이 다르네요. 아, 고객님, 집에서 손질하시면 훨씬 느낌이 살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하지만 이미 잘린 머리 붙일 수도 없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묻는다. 자기야, 어때? 뭐가? 아, 눈썹 했어? 머리, 나 머리 했잖아. 아, 머리 머리 어쩐지 뭔가 좀 달라 보이더라. 시원해 보이네. 아, 가을이다. 뭐가 시원해. 마지막 희망, 친구들 단톡방에 셀카를 올렸다. 머리 했어. 솔직하게 말해봐, 어때? 응?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다른 친구, 야, 일주일 지나면 자연스러워져. 지금은 그래도 일주일? 마지막 친구는 한참을 입력 중이다. 그러더니, 야, 머리는 곧 자라. 아, 망했다. 그래, 미용실 원장님이 그랬지. 집에서 손질하면 느낌이 살 거라고. 드라이를 하고 롤을 말았다 풀었다. 하지만 오른쪽이 잘 되면 왼쪽이 망하고 왼쪽을 고치면 오른쪽이 죽었다. 30분을 씨름한 끝에 거울을 봤는데 어제보다 더 심하다. 다시 휴대폰을 꺼내 내가 하고 싶었던 헤어스타일을 찾아봤다. 머리를 보고 얼굴을 보고 거울 속 나를 봤다. 그리고 사진 속의 배우 한소희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려본다. 바로 그때 떠오르는 세 글자. 손, 이, 얼. 헐, 이 말이 정답이구나. 손님, 이건 얼굴이에요. 손, 이, 얼. 그래, 사람이 예쁜 거지. 머리 모양이 예쁜 게 아니었다. 그래, 이 얼굴이면 머리를 뽑고 빡빡 민들. 아, 안 예쁘겠냐고. 과욕이 불러온 참사. 일주일 지나면 진짜 자연스러워질까?

상하연님의 어떤가요? 였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아우, 우리 하연님 마음속에 바람이,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윤혜경님,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다음 주 미용실 가는데 자르지 말까요? 용기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정연실님, 트리트먼트 듬뿍 하세요. 왜요? 그러면. 그럼 뭐 좋아져요? 정현실님? 어,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 금방한 파마 적응 안 되듯이 시간 지나면 더 보기 나을 거예요. 출석합니다. 4910님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 처음에 머리 커트를 했었을 때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서 봤었을 때를 생각하고 이 헤어 디자이너님들이 잘라주시는 거라서 진짜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고 어? 괜찮네? 이런 생각 분명히 우리 하연님도 할 겁니다. 우리 하연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있는 이본의 라라랜드. 저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지 알아요? 순간 볼륨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49분 4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0: 이제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략.
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6130님, 이제 막 추석 물품 배송 마지막 물량 배송하고 정리 중입니다. 우리 라라 유치원 선생님 까만콩 이보님. 유치원 선생님 같아.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한 연휴 되세요. 저는 연휴에도 4시에는 항상 까만콩디를 찾아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6130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요. 그리고 우정숙님, 언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전철 타고 다닐 때는 저만 들었는데요. 지점을 옮기고 버스 타는데 진짜 여기서 언니 목소리가 들리네요. 김포 81번 버스 기사님 역시 센스 있으시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김포 81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많이 밀어주셔서. 그리고 우정숙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가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맨들맨들하고 너무나 고운 그런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퇴근이라 좋고 추석 연휴 이틀 전이라 좋고 라라랜드가 있어서 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호사를 누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조수호님. 장천용님, 부디 우리 청취자 중에는 이뻐요, 또 왔어요, 팬이에요 라는 말이 진심이기를. 이 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짜 같지? 연기 같지? 누나 완전 팬이에요 하시면서 천용님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해요. 문선정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고요. 단짝 친구 생일 축하해달라고 우리 학주님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름은 김승주님. 승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최영민님도 문자 주셨고 3050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나얼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또 아주 그윽하고 근사하죠? 바람 기억 전해드리면서 저 이번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천안호두휴게소, 옥산휴게소에서 각각 정체고요. 좀 더 지나 상서하이패스에서 회덕분기점 부근, 그리고 비룡분기점에서 답답합니다. 남부권에선 금호분기점, 더 내려가서는 영락에서 경부선 시점 사이 어렵고요. 서울 방향으로 동대구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충청 수도권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15km 구간 정체고 기흥에서 수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인천 시점에서 남동까지 밀리고요. 이후 안현 분기점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신천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어떤 카페에 이런 글이 써 붙여있대요. 상담 무료 편들어 드립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상담, 심지어 공짜 무료. 거기에 비난이나 훈수 없이 내 편을 들어준다니 마음이 확 쏠리게 되는데요. 내 얘기를 털어놓고 싶고 무조건적인 내 편과 응원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9월 20일 화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5812님의 신청곡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듣고 왔습니다. 7397님이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가 집으로 가요. 무료로 편 들어주는 카페라니 마음이 혹하는걸요. 해피타임에도 제 마음 조금 털어놓으면 격하게 편 들어주나요? 하셨네요. 아이고 감기라니. 저희 집에도 감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번 감기는 특히 열도 좀 많이 나고 목도 심하게 아프고 하던데 9397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고민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무조건 편 들어드릴게요. 박정님은 퇴근과 동시에 해피타임에 출첵해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틴 저 여기서 좀 쉴게요. 강경희님은 출첵합니다. 내 편 해피타임에 있어서 좋아요 하셨네요. 경희님, 재영님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마음은 홀가분해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박민경님은 슬디 안녕하세요. 핑크색도 잘 어울리는 슬디, 오늘도 예쁘시네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해요. 다음 주부터는 쌀쌀해진다고 해서 따스함이 가기 전에 민소매와 반소매의 중간 정도인 옷을 꺼내 입었는데 잘 선택했나 봐요. 민경님이 예쁘게 봐주신 좋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돗자리 깔았

0: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단점이 있다면 밝은 미래만 보인다는 거, 칭찬만 해드린다는 거, 그래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언제든지 고민 있으시면 찾아와 주세요. 슬디의 상담 카페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4: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피 쿠폰을 드리는 출석 체크 오늘도 열어볼게요.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혹시 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시진 않으신지 같이 얘기 나눠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민소정님의 신청곡이에요.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도착한 출석 체크 확인할게요. 먼저 김나연 님이 타방송 듣다가 채널이 잘못 선택돼서 우연히 들어봤는데 오 괜찮은데 싶어서 이틀째 듣고 있어요. 김밥 말아서 꼬다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꼬다리란 말을 들으니까 왠지 집에서 어렸을 때 김에다가 밥 넣고요. 익은 김치 딱 한 줄 넣어서 간장 살짝 뿌린 그 김밥이 나는데 혹시 그거 드시고 계시나요? 내일까지 만나면 우리 셋째 날이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5776님은요. 안녕하세요. 슬디님. 처음으로 출첵 문자에 보는 라디오를 사랑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항상 좋은 방송, 좋은 선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3이구나.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고3 때였는데 공부하느라 너무 지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5776님은 긍정의 기운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올 한 해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최경희님은 출석합니다. 슬디 저는 집 앞 공원에서 반려견 콩이와 함께 산책하면서 해피타임 듣고 있어요. 두 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콩이구나. 저희 친한 언니 강아지 이름도 콩인데 치아와거든요. 경희님 콩이는 어떤 강아지일까 궁금합니다. 운동 잘하시고요. 0321님은요. 슬디 오늘 팀장님이 출장 가셔서 칼퇴했어요. 옆자리 직원이랑 카풀하면서 퇴근해요. 차 안에서 해피타임 들으면서 노래 따라 부르며 오늘 있었던 일들 신나게 얘기하면서 퇴근하는 이 시간 너무 좋네요. 슬디랑 함께라서 더 좋은 거죠? 사무실에 해피타임 열심히 홍보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0321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번호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잘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퇴근 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랄게요. 백장원님은요. 회사에서 퇴근도 못하고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의자에만 앉아있어서 배만 나와요. 우째요 하셨습니다. 연휴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제 하루만 더 일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휴니까 일이 많아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원님 그래도 괜찮아요. 하루만 더 일하면 되니까. 그리고 연휴 때는 배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오늘 야근 잘하시고요. 이렇게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타임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고요. 지금 6시 16분 지나고 있어요. 이쯤에서 재채기 뉴스 만나봐야죠. 이슬기 앵커.

본명 K, 나이 20세, 키 178cm, 몸무게 68kg, 혈액형 O형, 밝고 구김살 없는 성격, 잘생김과 해맑은 순수함까지 지녔지만 감출 수 없는 애수가 얼굴에 늘 배어있는 국내 아주 가수 1호 아담이 본격적인 연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는 네트워크 세계의 절대 금기를 어긴 죄로 에치! 세계 에덴에서 소멸될 뻔한 아담은 가까스로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로 탈출, 한국 최초의 에치! 가수가 됐습니다. 이상 1998년 1월 재채기 뉴스였습니다. KBS 요즘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작엔 아담이 있었습니다. 소식이 끊긴 후에는 군대를 간 것이냐, 컴퓨터 바이러스로 사망을 한 것이냐 이야기가 분분했던 국내 에치 가수 1호 아담. 에치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문자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힌트곡이에요. 터보의 사이버 러버.

터보의 사이버 러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재치기 뉴스 퀴즈 국내 애치 가수 1호 아담 정답은 사이버였습니다. 77년생이라고 해요, 아담이. 그러니까 98년 데뷔 당시 20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로 벌써 50, 만 나이가 48세가 된 아담입니다.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상철 씨였고요. 훗날에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의 OST 약속을 부르면서 얼굴 없는 가수 제로로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답과 오답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안재영님인데요. 사이비라고 하셨네요. 이게 오탈까 오답일까 한끗 차이인데 말이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요. 7045님 사이버요. 퇴근길 청취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신혜진님은요. 사이버요. 사이버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 사이버대학에서 어떤 과를 전공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강미양님은 사이버요. 야근 중인데 힘이 나는 시간이네요. 집중하게 돼요 하셨고요. 블루레몬님도 사이버 가수 기억납니다. 저 옛날 사람인가요? 하셨어요. 아유, 옛날 사람이군요. 저도 아담 씨 너무너무 기억 잘 나고 심지어 뮤직비디오 장면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왠지 플레이브 팬분들 보면 아, 나도 아담 팬이었는데 하고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구댁은요. 사이버요. 가수 재채기도 전염되나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네요. 사이버 가수 아담, 여자는 류시아였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류시아. 아, 이름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류시아는 대한민국 2호 사이버 가수였죠. 여자였고 너무 예뻐서 막 아담 씨랑 결혼할까 봐 막 팬들은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데뷔 연도도 1998년으로 갔네요. 이렇게 정답자, 오답자 발표해드렸고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대한민국 사이버 가수 1호죠. 아담의 대표곡 듣고 올게요. 아담의 세상에 없는 사랑.

아담의 세상에 없는 사랑 듣고 왔습니다. 박민경님이 와 오랜만에 듣는데 아 옛 추억이, 백장원님은 추억 돋네요 하셨습니다. 노래가 막 생각날 듯 말 듯 하다가도 듣는 순간요 그 시절 내 모습이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추억들도 돋아나잖아요. 음악의 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기현님은 저 신촌에서 하는 아담 세미나 갔었더랬었어요 하셨습니다. 네, 세미나면 이게 팬클럽을 세미나라고 했었나요? 아니면 왠지 아담한테 투자를 하는 그런 주식 설명회 같은 건가? 어떤 건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만약에 팬클럽이었으면 왠지 홀로그램으로 아담이 막 등장했을 것 같기도 하고 1998년도엔 그게 어려웠을까? 3856님은요. 처음 듣는데 DJ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네요. 저는 내일부터 쉬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하루 빨리 쉬어가게 되신 거네요. 일단 남들 일할 때 쉬면 더 행복하잖아요. 이 시간 마음껏 누리십시오. 고혜경님은 마트에 잡채 재료 사러 와서 이어폰으로 해피타임 듣고 있어요. 명절 전이라 마트에 사람 엄청 많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대형 마트들 계산대 줄이 엄청 길다는 기사 사진을 오늘 봤거든요. 언제 가야 이 눈치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일단 우리 애경님 계산하실 때는 줄이 조금이라도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 전해드리는 내 얘기 들려줘로 함께할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요. 주선정님의 신청곡입니다. 원더걸스의 So Hot.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 들려줘. 김수민님, 평소 이 시간엔 라디오 듣기도 힘든데 오늘은 보라까지 보고 있어요. 남편 생일인데 딸이 아빠 생일 저녁 준비한다며 7시까지 꼼짝 말고 있으래서 여유를 즐기는 중입니다. 사실 명절 준비로 갈비 재워두고 아 쉬고 싶다 하던 참이었는데 딸 덕분에 쉬어요 하셨네요. 아 진짜 딸 잘 키우셨네요. 효녀입니다. 이미 딸 사랑으로 선물 받은 느낌이실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남편분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김성철님, 슬디 전 약국이에요. 여행 가기 전에 상비약 챙겨야 한다고 해서요. 크루즈 타고 울릉도 가는데 배멀미 많이 해서 걱정입니다. 슬디가 화이팅 해줄 거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울릉도라 낭만적입니다. 왜 우리 전 선배인데 차다의 아나운서가 신혼여행으로 크루즈 타고 울릉도 독도를 다녀왔어요. 그때 그 경험을 말해주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은 물론 챙기시되 큰 멀미 없이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날씨도 좋을 거고요. 행운도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이어집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부석순 파이팅해야지 들려드렸어요. 하은영님이 저녁 약속 있다고 남편한테 전화 왔어요. 야호! 예전에는 애써 차렸는데 약속 있다고 전화 오면 그렇게 짜증이 올라왔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기분 좋아지는 신기한 마법이 찾아왔습니다. 원영님 2인분 맛있게 드시고요. 드라마도 재밌게 보세요. 박현정님은 오늘따라 너무 힘든데 버스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 몇 대 보내면서 해피타임 듣고 있어요.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다음에 오는 버스 타고 가려고요. 오늘도 너무 수고한 저에게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가는 대신 많은 여유가 찾아오겠네요. 우리 한 곡만 더 즐기다 가죠 뭐. 0061님의 신청곡이에요. 볼빨간 사춘기에 썸탈 거야.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들려드렸습니다. 8320님, 이 시간에는 제 차로 아이 픽업하면서 듣는데 오늘은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버스로 픽업을 가요. 버스에서 나오는 슬기님의 목소리가 너무 반갑고 신기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아이와 함께 버스 타고 가시는 거죠? 일단 약자석이 비어 있어서 아이도 좀 앉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320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소영님은 안녕하세요 슬디, 오랜만에 운동 갔다 왔더니 깜빡 졸았네요. 역시 운동이든 뭐든 꾸준히 해야 하나 봐요 하셨어요. 뭐 근데 운동을 하고 깜빡 잠들면 그 기분마저 좋지 않나요? 잠깐 휴식 같기도 하고 또 그 사이 근육이 막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내일도 운동 이어지길 아자아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현님이 아까 아담 세미나 가셨던 분인데 작업하던 게 있어서 답변이 늦었네요. 쉬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제작사에서 준비한 특별 세미나였어요. 작업 과정이나 탄생 비화 등등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슬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미나가 뭘까 하셨을 텐데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백정원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박미경의 2부의 경고.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영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9: 핏핏
8: 건강하게 자라는
9: 우리 아이 락토핏.
8: 바쁜 하루를 보내는
9: 어른들도 락토핏.
8: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9: 우리 모두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1041님이 요즘 회사에 일이 없어서 빠른 시간에 자주 퇴근하네요. 여기저기 들어갈 돈도 많은데 휴. 일찍 퇴근하는 게 이렇게 반갑지 않을 줄 몰랐어요 하셨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게 반갑지 않다는 거, 이건요 사장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분이신 거잖아요. 요즘 1041 같은 분 찾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는 회사는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41님도 더더더 잘 될 거니까 일단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자고요. 이슬기 해피타임 1부 끝곡으로는 5592님의 신청곡이에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일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석수에서 신천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더 가서는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부근까지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많이 밀리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더딘 흐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쭉 정체가 심하고요. 성산대교를 조금 지난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투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즐겨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슬기의 해피.

0: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으로 5462님의 신청곡 영턱스 클럽의 정 들려드렸습니다. 이소영님이 딸꾹 딸꾹 하셨고 4719님이 저 아무것도 안 훔쳐먹었는데 딸꾹 질러요. 이 노래 제 거 할래요. 김수민님은 선곡 딱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하셨습니다. 이제 슬슬 시동을 거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선곡 릴레이죠. 쭉쭉쭉 함께 할 거고요. 또 내일의 다짐과 계획을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힙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쇼리 실라!

0: 행복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노래 받고 노래 던지고 이 분위기가 끊기지 않게 이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노래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첫 번째 노래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대체 어떤 이야기로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없어서 더 재밌는 시간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던져주세요. 그 다음은요 또 다른 해피타임 가족들이 이어줄 겁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선곡 채택되시면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곡 릴레이 첫 번째 곡은요 김은석 씨의 신청곡이에요. 김장훈의 난 남자다로 출발합니다. 이 뒤를 이어주세요.

3762님 버블 시스터즈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의식의 흐름대로 이 곡 선곡해요 하셨는데 아주 바람직한 선곡입니다. 이 노래의 뒤를 이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님, 너무 많은 남자 필요 없어요. 오직 나만 사랑해줄 한 남자 필요요. 김종국 한 남자. 뭐 둘 다 좋은 옵션이긴 합니다. 쭉쭉쭉 계속 이어가 볼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드디어 꾸준했던 우리 통통이님 채택입니다. 모기 목소리 혁우에 윙윙 하셨어요. 그나저나 요즘 모기 진짜 무서운 거 아시죠? 오늘 저녁도 모기 조심하시고요. 이 노래 받아서 다음엔 뭐 들을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블랙핑크의 뚜루뚜루 듣고 왔습니다. 박민경 님이 나오는 노래마다 좋으니까 다음 곡 생각은 접고 노래 감상만 하게 되네요. 크크 하셨습니다. 저도 민경 님이랑 똑같습니다. 뭐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선곡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랑 민경 님은 감상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 법이죠. 쭉쭉쭉 오늘 릴레이 선곡 채택되신 분들께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에는요.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을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6236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백지영의 그 여자.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긍정요정 이슬기예요. 후회는 털어내고 다가올 내일에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김혜주님, 새벽 시간 녹즙 배달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서 다리에 근육이 생겼어요. 만보 걷기가 무색할 만큼 운동이 되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마당 청소까지 마치고 출근하렵니다. 운동 많이 되겠죠? 왜 운동 좀 하는 사람들 만나서 경기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보면 생활형 운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많으시더라고요. 일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력도 건강도 다 찾게 되신 분들이요. 예수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내일도 우리 아자아자 해보아요. 1104님, 건강검진 후 지난주에 조직검사를 하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좋지 않네요. 괜찮다 괜찮다 마음을 다스려도 순간순간 울컥하고 올라와요. 그래도 저는 챙겨야 할 수험생 자녀가 있는 엄마고 직장에선 한 부서를 책임지는 부서장이니 마냥 우울하지 않고 힘내서 치료를 잘 받겠다는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하셨네요. 아, 너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오진이긴 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라고 했는데 그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1204님, 그래도요 치료 잘 받고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열심히 했듯이 내 몸을 위해서 재활하시면요 분명 예전처럼, 아니 더 건강해지실 거니까 우리 걱정은 나중으로 좀 밀어두고 긍정의 힘만 당겨오기로 합시다. 계속해서 마음 함께 할게요. 1007님은요, 내일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방앗간에 가서 일손 좀 도와드리러 가요. 담양에서 방앗간을 하시는데 명절 전날이면 떡 주문량이 정말 많거든요. 식사할 시간도 없이 떡 만드시느라 분주할 텐데 얼른 가서 도와드리고 싶네요. 하트 하셨습니다. 방앗간이 진짜 진짜 바쁜 시기죠. 부모님은 따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함께하는 시간 모두 모든 시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2872님은 슬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70-3번 버스를 탔는데 많이 듣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다니. 새벽 5시에 듣던 내 DJ가 그만두고 라디오를 잘 안 듣게 됐는데 여기 계셨어요? 내일부터 자주 놀러올 약속해봅니다. 너무 반가워서 문자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게요. 제가 예전엔 새벽 출근이었는데 이제 퇴근 시간 저녁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데이트했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이효수님의 신청곡 빅뱅의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산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편의점 쿠폰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고요. 신우님이 방앗간 사연에 공감. 저도 오늘 떡집에서 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힘들게 만든 떡을 남기지 않기로 다짐했답니다. 다들 추석에 송편 맛있게 남기지 말고 드세요. 크크 하셨습니다. 우이님, 송편은 남길 수가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 추석에도 뱃속에 가득 채우고 올게요. 우이님도 오늘 애 많이 쓰셨고요. 얼른 달콤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랄게요. 고윤아님은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명절

아직 끝없는 청소 지옥에 빠져 있어요. 오늘은 방충망, 창문 틀 청소했고요. 내일은 침구 세탁해야 해요. 하, 저도 친척 집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 오기 전부터 청소하는 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저도 물론 이번에 저희 집에 누가 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불 세탁하고 나왔는데 와, 세탁기도 꽤 오래 돌아가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저도 빨리 널어야겠습니다. 유나님 고생 많이 했어요. 윤영희님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오늘 주운 밤이라며 팔고 계시길래 한 바구니 가져와서 오독오독 먹고 있어요. 토실토실한 알밤이 너무 예쁘고 맛있네요. 후후 하셨습니다. 오늘 주운 밤이면 완전 유기농 밤이겠네요. 오독오독 드시고 계시면 아마 생밤으로 드시나 보다. 저희 집 앞에도 밤 트럭이 왔더라고요. 밤 껍질 깎는 기계 사면 무료 서비스도 해주시던데 제가 어저께 그거 못 산 게 지금까지도 너무 후회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많이 구매들 하시길요. 6130님은 저는 내일 연휴 전에 차량 세차도 좀 하고 송편과 차량 물품도 사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날 것 같아요. 슬기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 이 시간만 되면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벌써 가시는 건가요? 제가 바짓가랑이 잡을 좋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김혜정님의 신청곡이에요.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4399님의 신청곡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0: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642님이 슬디 여기는 부산입니다. 잘 아나요 저? 명절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재래시장에 다녀왔어요. 줄 서서 떡갈비 사고 샤인 머스켓도 샀습니다. 악뮤의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런 가사 나오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아, 그 사랑하는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거 맞죠? 찰떡같이 알아듣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어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적상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여파로 부근 정체가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목감 4차

하로와 진출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13km 구간 정체고요. 비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오랫동안 단 한 줄의 시도 쓸 수 없던 시인에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꼭 될 거야. 나를 향한 믿음, 그 격려조차 부끄럽고 야속하게 들릴 때가 있죠. 아마 시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괜히 성질이 나서 전화를 뚝 끊으면 어머니는 이내 다시 전화를 걸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너는 꼭 될 거야 같은 말만 반복했답니다. 그 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살과 뼈에 쌓였고 결국 시인은 다시 시를 쓸 수 있었다고요. 사실 믿음에는 근거가 필요 없죠. 잘하고 있으니까 믿는다는 건 어쩌면 평가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본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데도 너는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정의가 아닐까요?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스펜더 발레 트루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9월 22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근거를 찾지도 조건을 달지도 않는 믿음. 예. 맹목적인 믿음과는 좀 다른 거죠. 예. 맹목적인 믿음은 나중심적인 믿음이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고 예. 그 사람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있는 믿음은 예, 맹목적인 믿음과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냥 나를 믿어주는 사람. 예. 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족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참 그런 사람이 뭐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예, 그 누가 됐든 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세상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때 그 이미 가장 또

0: 판단해진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세상의 평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나 스스로에게는 평가보다는 믿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지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Brother and Brother, If You Did Not Exist.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2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489님, 저희 아파트는 화요일마다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퇴근길 딸들이 좋아하는 닭강정,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순대곱창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들이 좋아서 방방 뛰며 소리 지르는 소리가 귀에 선하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진짜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갔을 때 가족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주면 사가는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그게 먹고 싶어도 그냥 그 환대에 배가 이제 불러줍니다. 예, 뭐 안 먹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저는 그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그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조금 약간 느지막히 술을 한잔 하시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술을 좀, 아니 술을 좀 잘 드시지는 못하는데 이제 술을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되게 말도 많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소비가 좀 커지세요. 돈 씀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좋아하니까 진짜 그 동네 제과점이 한 곳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빵을 이만큼씩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거의 한 일주일치 먹을 빵을.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확 가가지고 또 잔소리를 하시고 저는 애 좋아서 아우 너무 든든하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학교 갔다 와서도 먹고 학교 가기 전에도 먹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시구나. 1489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사다 나르시느라고 애쓰시네요. 0321님 내일 일주일 병원 입원 예정입니다. 초등 아이들을 두고 가려니 저보다 가족들이 더 걱정이네요. 아이들 좋아하는 진미채, 멸치볶음, 밑반찬 만들어놓고 시간표도 냉장고에 크게 붙여놨어요. 엄마 없는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겠죠. 저도 병원 가서 잘 치료받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병실에서 듣고 있을게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뭐 수술을 하시는 건가요? 예. 큰일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예. 0321님한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퇴원하시고 꼭 드세요. 신청하신 브래드의 If 듣고요. Jim Croce의 Time in a Bottle.

0321님이 신청하신 브래드의 If 그리고 짐 크러치 Time in a Bottle였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지수씨, 중국어래 어플에 포장 안 뜯은 간장을 5,000원에 올려놨는데요. 오늘 연락이 왔어요. 자기 회사 주소를 알려주면서 데스크에 맡기고 가면 입금을 하겠대요. 그냥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부러 사람 열받게 하려고 장난치는 건지 저게 진심인 건지. 차비값도 안 나오겠다 진짜. 예의가 없으시네요 이분. 네. 진심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그 거래를 하다 보면 진짜 어이없는 일을 겪어요. 아니 진짜 저보고 찾아오래요 거기까지. 아니 분명히 거기 거래 장소를 이렇게 그거는 판매자 아이가 뭐 우위라기보다는 거래를 여기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찾아오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어이구 그래가지고 아니 막 화를 냈는데 저한테. 아니 그것도 시간이요 무슨 밤 11시예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예, 진심이었어요. 예, 진심이어서 저도 차단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차단밖에 방법이 없죠, 뭐. 아이고, 계속 속상하셨겠네, 그쵸? 예, 이게, 진짜, 5,000원짜리 파시려고. 차비 들여서 또 거기까지 가실 뻔 했네. 아, 진짜 착하신 분들은 가실 거라니까, 이렇게. 예, 정말. 김대형 씨가 신청하신 Cars Drive.

이주완 씨가 신청하신 Don't Oliver Lose My Mind 였습니다. 두 달 넘게 시간을 갈아놓은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퇴근 후 독서실, 주말도 독서실, 좋아하는 상호님 방송도 안 듣고 참아가면서 준비했던 시험인데 한 문제 차로 떨어지니 여간 속상한 게 아니네요. 공부량이 부족했다는 걸 알면서도 후유증처럼 며칠째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년에 다시 힘내서 재도전하겠습니다. 아이고, 한 문제 차로, 아이고, 너무 아쉽네요. 예. 어떤 시험을 자격증 시험을 보셨을까요? 예. 내년에는, 드림팝을 좀 들으시면서 하시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너무 이렇게 뭔가를 다 차단시키면요. 예, 오히려 이게 더 뭔가 이렇게 집중이 더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예. 내년에는 꼭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2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유송자 씨, 자주 가는 단골 카페의 직원들이 싹 바뀌었어요. 1년 넘게 봐왔던 직원 두 사람이 간격을 두고 그만두었습니다. 곧 따뜻한 라떼를 마실 때가 다가오는데 맛이 어떨지 은근 걱정되네요. 예, 진짜 뭐 저 같은 사람도 뭐 커피 맛이 주인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걸 알아차리나, 예, 못 알아차릴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료의 그 어떤 미세한 맛들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사람이 바뀌었구나. 예. 그러니까 뭐 거품의 양이라던가 뭐 이렇게 약간 어떤 밀도라던가 이런 것들. 예. 아, 그리고 또 그동안 이렇게 뭐 말은 안 섞었지만 이게 정이란 게 또 있잖아요. 예. 2450님, 우리 집 여자들은 왜 이렇게 징그러운 음식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순대, 막창에, 대창에, 닭발에 멀쩡한 고기 놔두고 꼭 창자나 발 같은 걸 먹어요. 취향이죠 뭐. 이주연 씨가 신청하신 테일러 스위프트 러브 스토리, 컬비 칼레이 배틀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이 단어는 넌더리가 날 정도로 지루하고 싫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Will Smith's Getting Jiggy With It은 이럴 때 부르면 좋을 노래입니다. 예, 지겨워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지겹다, 2번 지치다, 3 지나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윌 스미스의 Getting Jiggy With It 셨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지겹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빠르게 풀리면서 이제는 일부 구간으로만 정체 남아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짧게 주춤하고요.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9km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신갈 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9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5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4km 주춤하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0: 안은지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우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1: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0: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1: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이현숙 씨가 신청하신 빌 위더스 저스 더 투어 버스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밤 러닝하며 듣기 좋네요. 뛰다 걷다 가을밤 분위기 어쩔. 집 들어가기 전 카페에 들러 시원한 커피 한잔 시켜놓고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 모든 게 내 것 같은 이 시간 굿. 예. 밤에 이렇게 커피 드셔도 돼요? 디카페인인가요? 예.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짧아.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7: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8: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갑자기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팟.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오늘은 트럼펫이 중심이 된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리 모건의 I Remember Clifford. 제목 그대로 클리포드 브라운을 추모하는 곡입니다. 1950년대 재즈를 대표했던 천재적인 트럼펫 연주자였는데요. 1956년 자동차 사고를 당해 불과 2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리며 작곡가인 베니 골슨이 쓴 곡이죠. 골슨은 이 곡의 모든 음에서 클리포드 브라운과 그의 연주가 떠오르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리 모건이 그의 바람을 좀 이뤄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 곡을 18세였던 1957년에 녹음했고요. 그의 발표된 리 모건 볼륨 3에 실었습니다. 베니 골슨이 색소폰 연주로 참여했고 편곡까지 맡았죠. 7분 8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리 모건, I Remember Clifford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2일 화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523님, 라디오 수신율이 타 방송보다 좋아요. 여긴 강릉입니다. 노이즈 없이 선명하게 잡히네요. 내 싸구려 라디오에서 이런 음질이 가능하다니. Nat King Cole의 Too Young.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 강릉에서, 오, 예, 이상호의 드림팝이 잘 잡히는군요. 예,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다르겠죠? 예. 라디오가 얼마나 저렴합니까? 라디오 뭐 비싸다고 잘 잡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음질의 차이는 뭐 좀 있을 순 있죠. 예, 좀 있을 순 있는데. 선명하게 잘 잡히니까, 예, 그렇게 음질이 좋다라고 또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자, 6523님이 신청하신 Nat King Cole, Too Young.

9923님이 신청하신 Nat King Cole Too Young 들었습니다. 야, 이 곡은 예 지지직 뭐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2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8127님, 가을 되자마자 기관지가 난리 났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들 콜록거리고 훌쩍거리고 지금은 도라지청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면 배즙도 내보려고요. 식구들은 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알지, 알 수도 있고, 뭐,

모를 수도 있고 알지만 표현을 안 할 수도 있고. 8127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예, 특히 요즘은 그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더 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올해는 그 미세먼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좀 이게 왜 봄만 되면은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진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미세먼지 걱정은 없어서 괜찮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팍 엄청난 폭염을 또 겪으시고 갑자기 기온, 이게 갑자기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서히, 예, 그런 게 아니라서 몸이 적응할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러다가 또 기온이 뚝 한 자릿수로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8127님한테 커피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로시 무어 미스티 블루.

에디 카르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2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205님, 6살 딸이 넘어졌는데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이마에 바닥에 있던 책 모서리 자국이 새겨졌어요. 아이고, 포청 좀 갔습니다. 자국인 건가요? 아니면 상처인가요? 자국이겠죠? 예, 자국. 예, 이게 상처면은 이거 저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 이마면은 이게 너무 딱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포청장. 얘기는 안 하셨죠? 하긴 뭐, 6살 딸이니까, 6살이니까 포청천이라고 얘기를 해도 저게 뭐지? 나중에 이제 뭐 찾아볼 순 있겠네요. 아니 뭐야, 그때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우, 그러게요, 진짜. 다른 데에도 그렇긴 하지만, 아, 정말 이게 얼굴이, 예, 뭔가 이렇게 다치면 이게 흉터도 남고 계속,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것도 그런데 그냥 내가 그냥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속상해요. 아, 좀 조심할 걸, 주의할 걸, 막 이런 생각, 막 후회들이 막 밀려와서. 저도 그런 적 있죠. 예, 고등학교 저 2학년 때 여름방학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2학년 때 그 어머니가 도서실을 이제 끊어줬는데 너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막 덥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거짓말하고, 예, 친구들이랑 이제 자전거 타고 놀러 간 거예요. 친구네 큰 집으로. 저쪽 어디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그 마석 아세요? 마석? 경기도 마석 저쪽, 예, 넘어가는 게 자전거를 타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돌아오는 길에 제가, 예, 그 제 잘못으로 잘못 이렇게, 예, 넘어져가지고 이마도 완전히, 예, 저기 상처가 진짜 깊게 많이 나고 흉터가 아직도 있어요. 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약간 좀 벌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만하길. 예, 0217님, 예, 막내가 5살 때부터 대리운전을 해왔거든요. 그 애가 내년에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이제는 그 일 좀 그만두고 아이들을 더 챙겨주려고요. 그만두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왠지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밤에 진짜 많이 못 주무셨겠네요. 예, 건강도 많이 상하셨을 것 같고. 예, 그래요. 예, 다른 일 혹시 하실 수 있으면 그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생각하셔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205님한테도 보내드릴게요. 허영석 씨가 신청하셨어요. 아, 홍정화 씨도 신청하셨네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요. 톰 웨이츠입니다. All 55.

형석 씨, 홍정화 씨가 신청하신 빌리 조엘, 피아노맨, 그리고 톰 웨이츠, All 55이었습니다. 1710님,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 어려운 롱디 커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오늘따라 헤어질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집에 오는 길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헤어질 때마다 다음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게 실감나면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웃으면서 잘 보내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마음처럼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 너무 담담해도 예, 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0813님이 신청하신 돈 맥클린, 빈센트.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화요일 밤 끝곡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터지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0: 사용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1: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마음은 다른 곳에 둔 채 보낸다고 합니다. 눈앞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덩그러니 두고 지난 여름을 떠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는 건데요. 심리학에선 이 현상을 마음 방황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지나온 하루를 정리하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죠.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 생각은 더 깊어질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루를 다정히 돌아보며 이 밤을 마무리해볼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윤미래 하루하루 9월 22일 화요일 유지원의 밤우리 진 그대에게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잡생각이라고 보통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상념이라고도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 사실 우리 뇌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고 또 쫓아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다가 또 구름이 바람에 밀려 사라지듯 이렇게 지나가는 걸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6415님 야간 배달 시작하면서 밤그대를 듣게 됐어요. 차에서 쉬는 시간에 라디오 켜고 수첩에 일기를 씁니다. 일기라고 해봐야 오늘 기록 수준이지만 열심히 사는 기분 들어서 좋아요.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저 혼자 보는 거라 뭐 어떤가 싶고요. 6415님 너무 좋네요. 저도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거창하게 쓰려고 그러면 진짜 시작도 안 되고요. 정말 그냥 단어 수준으로 오늘 한 것만 적어놔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걸 적지 않으면 오늘이 그냥 날아가는 느낌? 근데 한 세 줄이라도 적으면 그래 뭘 했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3139님 얼마 전 밤그대에서 사진첩 정리 귀찮다는 사연 듣고 그날 바로 사진첩 비우기 시작했어요. 곧 새 휴대폰 받을 예정이라 옮기려면 용량 줄여야 하거든요. 사진첩을 보는데 제가 그때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다 나오네요. SNS에 올리지도 않으면서 음식 사진을 왜 이렇게 찍나 몰라요. 그쵸. 지난 사진들 보면 내가 이랬었나? 왜 그렇게 그걸 그렇게 좋아했지? 뭘 그렇게 그 열심히 했지? 음식은 왜 이렇게 많아? 다 내 뱃속에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비슷하군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우리 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위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일기 캔디맨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였어요.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243님, 부모님 모시고 궁 투어 다녀왔어요. 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제 손 꼭 잡고 창경궁 갔던 사진이 있는데요. 다 커서 제가 두 분 모시고 가니까 어른된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궁투어 끝내고 엄마가 핫도그 사달래서 사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 어디 놀러만 가면 핫도그 먹고 싶다 했는데 전 기억이 안 나요. 그쵸, 기억이 안 나겠죠? 어릴 때 얼마나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많은 걸 조르고 또 그걸 얻었는지 다 기억하면 엄청 효도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진짜 궁 해설사가 되어서 이렇게 궁 투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루기로님, 뛴 지 3주 된 초보 러너예요. 밤그대 들으며 매일 달리는 중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바로 다시 나와서 뛰어요. 앉거나 누우면 운동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달리는 거리는 겨우 3km지만 매일 뛰는 제가 기특해 죽겠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달리신 거잖아요. 그것도 퇴근 후에 귀찮은데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뛰다 보면 그 귀찮음을 이길 만큼의 기쁨과 즐거움, 보람, 건강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재영의 러닝, 박재범의 좋아, 이민영님 신청곡이에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좋은 시절이었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묵은 수다를 떠느라 막차 시간이 다 된 줄도 몰랐다. 친구 하나가 호들갑 떨며 지하철 끊기겠다 하길래 그제야 가방을 챙겨내고 서둘러 다 같이 역으로 뛰게 된 거다. 너네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 난 중간에 내려서 택시 타야 돼. 차 끊겼어. 왜 우린 만날 때마다 꼭 이럴까? 야근할 때도 안 타는 막차를 친구들과 만날 때면 꼭 타게 된다. 40대 여자 다섯이 모였으니 나이가 도합 200이 넘는데도 같이 있으면 하는 짓이 우리 처음 만났던 20살이 된단 말이다.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당시 나는 혼자가 편했다. 밥도 혼자 먹고 수업도 혼자 듣던 말수가 적은 아이. 그랬던 내가 친구들과 엮이게 된 건 한 남자 때문이었다. 너 혹시 쟤 좋아해? 쟤 좋아하지 마. 쟤 다른 학교에 여자친구 있어. 그러면서 지 좋다는 애들 다 만나고 다닌대. 근데 너 우리과 맞지? 사랑과 기침은 감춰지지 않는다 했던가. 강의 시간 내내 그 애를 바라보는 내 눈빛을 읽었는지 가방을 챙겨 나가려는데 내 또래 여자애들이 나를 붙잡아 세웠다. 불편하게 시비 걸려 그러나 싶어 자리를 피하려는 내게 그 남자 좋아하지 말라고 그 애의 실체를 알려주며 마음을 접게 한 게 지금의 친구들이다. 너 근데 왜 수업 혼자 들어? 어디 살아?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너 다음 수업 몇 시야? 지금 생각하면 20살 당시 혼자 다니길 고집했다기보단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그 방법을 몰랐던 거 아닐까 싶다. 같이 밥이나 먹자길래 따라가 밥 얻어먹고 연락처 주고받자길래 알겠다면서 자연스레 5인조 무리가 결성됐으니 말이다. 누가 누구 좋아한다 하면 걔랑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려 애쓰기도 하고 시험 공부한답시고 도서관에 5시 쪼르르 앉아 오목두기도 하고 학교 앞에서 혼자 살던 친구네 자취방에 몰려가 밤새도록 진실 게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지.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시절이 벌써 수십 년 된 오래전 얘기라니. 얘들아, 우리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써니 보니엠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바브리즌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은 영화 써니가 생각났어요. 써니가 고등학생 시절을 함께 보낸 칠공주 얘기라면 오늘 사연 보내신 밤그대 가족은 오공주네요. 나쁜 남자 좋아했다가 상처 받을 뻔 했던 마음을 친구들이 구한 거잖아요. 그 인연으로 한무리가 돼서 대학 시절도 같이 보내고 40대인 지금도 잘 모이고 계신가 봐요. 만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저도 한번 살짝 그 모임 구경 가고 싶네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핑클의 영원 같이 들어요.

너를 사랑해 SES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핑클의 영원이었습니다. 화요일 밤 유지원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1973님 회사 앞에 진짜 맛있는 감자탕집 있거든요. 원래 포장이 안 되는데 점심 먹고 계산하면서 엄마 사다 드리고 싶다 혼잣말 했더니 사장님이 몰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단골이니까 해줄게. 일 끝나고 와. 퇴근하고 포장해서 잘 갖다 드렸습니다. 이래서 단골 하나 봐요. 단골의 특권이죠. 또 우리가 정이 있어서 이렇게 단골 챙기시는 사장님들이 꽤 계십니다. 5620님 저희 가족 추석 연휴 앞두고 여행 왔어요. 딱 1년 전 이맘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떠나거든 1년에 한 번은 가족끼리 놀러 다니라는 말씀을 따라 엄마 모시고 강릉에 왔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첫 데이트했던 곳이 강릉이래요. 아닌 척해도 촉촉해진 엄마 모습에 짠한 밤이에요. 아이고, 두 분의 첫 데이트 장소로 이렇게 또 여행을 오셨군요. 그래도 아빠와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으니 아버지가 그곳에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랑 또 여행 다니시면서 그 데이트했던 장소들 다시 가보시기도 하겠네요.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이지훈의 왜 하늘은 윤미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신성우의 서시로 유지원의 바무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이에요. 밤그대 가족들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오타!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박지윤의 바래진 기억에. 박지윤은 1993년 하이틴 잡지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그녀 나이 12살이었다고 합니다. 배우와 모델 일을 병행하며 활동을 이어가던 중 박지윤의 노래 실력을 알아본 회사 대표의 추진으로 1997년 가수 데뷔를 하게 됐다죠. 오늘 골라온 바래진 기억에는 2009년에 발매된 정규 7집 수록곡으로 저는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널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견뎌낼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그 순간들 앞에 초라하게만 남겨진 우리였을 뿐.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빛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고아라, 정우, 유연석 주연의 응답하라 1994. 1994년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이 신촌 하숙집에 모여 생활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춘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우정과 사랑을 쌓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드라마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이다. 설령 그것이 외나무다리라 해도 선택해야만 한다. 전진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멈춰 설 것인가. 결국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지점은 과거 무수한 선택들의 결과인 셈이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주인공 안진진이 쌍둥이로 태어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엄마와 이모를 바라보며 가족과 사랑, 결혼을 둘러싼 삶의 모순을 마주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양귀자의 장편소설 모순 중 한 구절입니다. 삶의 어떤 교훈은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이 독경. 사람들은 모두 소의 귀를 가졌다.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박지윤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바래진 기억에, 소중한 사랑, 환상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응답하라 1994 OST 중에서 정우, 유연석, 손호준이 함께 부른 너만을 느끼며,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성시경의 너에게였어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김완선의 나만의 것, 이지연의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이현경의 사랑 안 할래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이상우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박정훈의 먼 훗날에.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페퍼톤스의 갤럭시 투어리스트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집에서 제일 먼저 긴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죠. 추석 음식 만들고 먹고 나누는 걸 계획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바로 공간 확보거든요. 어? 이 떡이 아직 있었어? 잠깐만, 저 검은 봉지 뭐지? 어머, 이 떡국떡 뭐야? 냉동실 유물 발굴부터 시작하는 집 많으시죠?

뭐든 채우려면 비워내는 게 먼저입니다. 정체모를 음식들로 가득 찬 냉장고도, 계획만 꽉 차서 복잡한 마음도 비울 때는 좀 과감하게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콩디 들어갈 자리는 비워놓으셨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어떻게 알았지? 오늘 이 노래 듣고 싶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하시면서 7197님이 이 노래였어요? 블랙홍의 모짜렐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모짜렐라 좋으셔? 이소영님 물결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원혜진님 모짜렐라 같은 사랑. 그러니까 모짜렐라 같은 아주 푹신한 사랑. 냉장고 정리하면서 듣기에 정말 좋은 방송 아니에요? 이번에 라라랜드. 저는 여러분의 콩디 이분입니다. 보물도 아닌데 꽁꽁 쌈에서 깡깡 얼려있는 벽돌 같은 음식들 냉장고 안에 어딘가에 많죠. 그거 정리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비워야지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0: 콩디님 자리는 늘 공석으로 비워놓으니 걱정 마시고 진행만 하시오 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은숙님. 그리고 4866님 끝번호가 4866님이에요. 물음표가 닉네임이네요. 이번님 반가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물음표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을 까면서 카메라 켜고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밤을 너무 많이 까셔서 손이 아프시다고 시동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현서님, 뽀나니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은 좋은디 배 따느라 허리가 너무 아파요. 무릎 아파요. 아주 그냥 삭신이 다 아프다는 그런 사연을 우리 현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화님은요. 비즈니스석으로 큰 자리 비워놨대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오늘 2시간 비즈니스석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원님도 물론이죠. 콩디 들어와 하시면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소확행들이 저 이번은 궁금합니다. 건강하게 오늘 4시까지 여러분들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점심 드셨어요? 맛있는 커피도 마시셨어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건데요? 누구하고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늘 컨디션이 저조한지 다 좋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커피가 필요하세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폭탄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스마트폰 이 어플 다운받는데 들어가셔서 KBS 콩 치시면 귀여운 콩 모양 어플이 나옵니다. 상당히 귀여워요. 콩으로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탁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식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8: 1777님, 콩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라랜드 출석했어요. 콩디, 저는 추석날 생일입니다. 아, 우리 순남님 추석날 생일이에요.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그리고 8977님, 못난이 손만두 도너츠 대목 앞이라 그런지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지루하고 답답해서 피자 만들고 있어요. 하시면서, 오, 굉장히 크고 맛있겠다. 피자 만들어서 사진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추석하면은 먹을 게 정말로 많죠. 저 오늘 송편 먹었고, 그리고 갈비찜도 있고, 전도 종류별대로 있죠. 뭐 동태전도 있고, 아, 육전도 맛있겠다. 잡채 빼놓을 수 없고, 산적도 있고, 과일하면은 사과하고 배 또 빼놓을 수 없고, 한과 약과 수정과, 어머 어떡할 거야. 밤대추, 정말 많은 것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가 엄청 떠다니네요. 이 추석 음식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사연들이 확실히 때가 때인지라 많습니다. 콩디 누나, 지난주 사직서 내고 어제부터 연차 내서 속초에서 늦 휴가 중입니다. 숙소가 뷰 맛집이에요 하시면서 일출 사진을. 멋지다. 잘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9974님 보내주셨어요. 2088님, 콩디 오전에 병원 다녀와서 점심 먹고 추석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다 바빠요. 거 봐요. 맛있는 거 여기 사진 안에 다 담겨져 있네요. 저는 꼬지가 제일 맛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디님, 콩이 여기는 세차장인데 명절 전이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네요. 날씨도 더우니 세차하며 땀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세차하시면서 민디님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고, 심경웅님, 명절 준비 메뉴는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메뉴 지금 개발하고 계세요? 고정관념을 깨부시자. 마음을 먼저 비워내고 냉장고를 비우고 맛난 음식 만들어 채울게요 하시면서 심경옥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김지태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누나. 서비 리조트 기억나시나요? 아, 알죠.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 알바하던 곳인데 그곳에 누님이 자주 와서 스키 타고 가곤 하셨습니다. 아, 많이 갔죠. 그때 제가 정상 매점에서 사발면 하나 드리고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아직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스키장 다녀온 얘기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연예인을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처음이라 엄청 설렜습니다. 우리 김지태님,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거 맞죠? 이렇게 또 라디오를 하니까 이렇게라도 또 만날 수 있네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가끔 놀러와 주세요. 소식도 던져주시고. 5990님, 여긴 대구 집 근처 서남시장서 송편 빚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요 동네 어르신들과 송편 만들며 본인 씨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송편을 주문해서 드시니 떡집은 엄청 바쁩니다. 재미있는데 커피 먹고 싶고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하시면서 5990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빴어. 감사한 일이죠. 저희 집 5살 꼬맹이가 내일 생일이거든요. 오, 미리미리 축하합니다. 공룡 케이크도 만들고 생일 선물도 사고 음식까지 하느라 저에게 오늘이 명절 마냥 바쁘네요. 저희 땅콩이 생일 축하해주세요. 콩디 하셨습니다. 암요. 축하해드려야죠. 닉네임이 별명이 땅콩인가봐요. 귀엽다. 땅콩 오늘 미리 생일 축하해드리겠습니다. 0402님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기와 냉동실 거 하나씩 먹기 하고 있습니다. 언제 샀는지 모를 오뎅탕이 오늘의 저녁 메뉴입니다. 0004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곧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시나 봐요. 그곳에서도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꽃집이었으면 좋겠다. 3746님 전 명절에 엄마가 해주신 식혜 좋아요. 아, 식혜 맛있죠. 확실히 부모님이 해주시는 할머니가 해주셨던 식혜 수정가가 참 제맛인 것 같아요. 전주에서 최지윤님 라라랜드 반가워요. 이보님 그랬죠. 힘들었죠. 방사선 치료받고 와서 기운 없이 누워있으면서 라디오에 위로받고 싶어서 문자드립니다. 방사선 치료받고 오셨어. 우리 힘내야죠. 최지윤님. 추석 연휴 끝나고 월요일 건강검진 예약해뒀습니다. 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라는 각오로 입단속 잘하겠습니다. 6765님 어떻게 또 건강검진을 연휴 끝나고 다음날로 이렇게 바로 잡으셨어요. 음식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전주의 최지우님 그리고 6765님, 망디님, 아 망디가 아니구나, 밍디구나. 한 획을 하나 더 넣었는데 밍디, 굉장히 귀여운 이름이 좀 못난이가 되는 것 같네요. 밍디님, 그리고 심경욱님, 5990님, 0402님, 요분들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을 겁니다. 문자 폭탄, 까만콩. 블랙콩 이본이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 이본이 끼어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시동님 그리고 느낌표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자두가 노래합니다. 김밥.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가족들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라라벨 오늘 주제. 자네 혹시 배우 해볼 생각 없나? 최근 내가 했던 명연기

배우만 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숨 쉬듯 연기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데 아닌 척, 싫은데 좋은 척, 아픈데 안 아픈 척, 좀 졸린데 아주 멀쩡한 척.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꾹 누르고 온몸으로 열을 냈던 우리들의 배우 생활. 부장님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또 시작하셨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어? 진짜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이런 리액션 연기.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아내가 허리에 손을 딱 올리고 나를 쳐다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오 이쁘다? 어? 훨씬 난데? 어려 보여. 뭐 이런 칭찬 연기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는 터질 것 같은데 시어머님이 야 이것도 좀 먹어봐라 하면 아 네 어머니 어머니 어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일과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온몸으로 메소드 연기를 해낸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관리, 오버액션, 거짓 웃음, 그리고 가짜 칭찬? 하얀 칭찬? 하얀 거짓말? 등등등 먹고 사느라 체면 때문에 아닌 척하고 내 마음을 속이며 살았던 나만의 메소드 연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연기도 좋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풀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오늘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윤 씨의 목소리예요. 난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이어지는 곡 소녀시대 Kissing You.

박지윤 씨의 난 사랑에 빠졌죠. 소녀시대 키싱 뉴였습니다. 사람들 간에 진심이 가장 중요하죠. 항상 거치대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미향님, 저는 안 아픈데 아픈 척했어요. 아픈 척했어. 오후 반차 쓰려고 하는데 아픈 척 했다죠. 그래서 어찌 됐을까요? 당연 성공했죠. 물오른 연기 성공했어요 하시면서 아픈 척했어. 그래서 오후 반차 쓰셨다고 성공하셨다고 강미향님 보내주셨습니다. 임향숙님, 신랑한테 짜증나서 자다가 일부러 잠꼬대 하듯이 속 시원하게. 와, 진짜 이거 메소드 연기인데? 속 시원하게 욕 한번 했습니다. 건너방에 딸이 뛰어오더라고요. 놀라서. 연기 제대로 하셨네. 우리 임향숙님. 이 방법 괜찮은데? 그리고 이동욱님, 저희 아내가 줌바를 배우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앞에서 줌바 춤을 추는 겁니다. 몸 따라 음악 따라 추는데, 와 여보 김한선 씨보다 잘 추네 했습니다. 아내분이 아주 그냥 기분이 날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추시겠는데요 줌바를. 그리고 회사 회식 가서 상사가 노래 부르며 어머 가수 하셔도 되겠어요 라고 오버액션 연기합니다. 봄날의 햇살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오색구름님, 야식을 끊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야식 유혹에 못 이겨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두둥, 이게 냄새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 라면 냄새는 또 기가 막히죠. 그래도 끝까지 나는 모르세. 중딩 아들이 야식으로 먹었나 봐 하면서 명연기를 했습니다. 아, 떠넘겼어. 중딩 아들한테. 그리고 이현정님, 언니 저 방금 중3 딸한테 화난 척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보고 싶어서 고등학교 입학 상담에 본인이 신청한 거 안 가면 안 돼라고 물어봐서요. 담임쌤이 성적 미달이면 꼭 가보라고 했다는데. 아, 딸아 엄마도 사실 가기 싫은데 하시면서 이현정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영업 교육 간다고 하고 가게 문 닫고 방송국 공개 방송 간 적이 있습니다. 요런 거짓말 한때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걸요. 9368님 보내주셨어요. 박주환님, 와이프 몰래 신상 낚싯대를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아, 또 이거 아주 착한 가격이 아닌데 문제는 가격이죠. 거봐요. 그래서 채소 마켓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진짜 싸게 잘 샀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와이프야 하시면서 박지환님 보내주셨어요. 명연기, 제가 피부가 까맣고 느낌이 동남아 필이거든요. 처음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어설프게 한국말 잘하는 척 합니다. 그럼 다들 깜빡 속는답니다. 저는 피부가 까맣고 느낌이 동남아 필이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한국말을

안 하는 척을 한다고요? 오,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연기를 상당히 고난이도의 연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개그기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63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슬기로운 배우 생활. 최근에 내가 했던 명연기에 대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크레용팝의 빠빠빠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노재홍님, 다들 콩디 닮았나 봐요. 명연기에 깜짝 놀랐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하루 쉬는 날 혼자 집에 있고 싶어서 신랑이랑 아이한테 출근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둘 다 속아서 혼자서 시간 보내고 영화도 보고 했네요. 황은희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재훈님, 맞아요. 저도 아 이거 조금 이름을 소개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잘 속였는데 연기 잘했는데 들통나는 거 아닐까? 요 생각을 해서 아 이거 이름을 소개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정재훈님 실명을 말해도 될까요? 몇몇 사연은 뭔가 문제가 될 듯합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근데 보통 소개가 안 되는 사연들 가로열고 익명 처리해주세요. 이게 있거든요. 익명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이름 다 말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처리해주세요. 안 썼으니까. 정재훈 씨 우리 그렇게 퉁칩시다. 그렇죠? 그리고 소개팅 남자분이 첫 만남에 어색함을 달래고자 자기 조카 생겼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오버 리액션을 해버렸습니다. 그 초음파 아기 사실 콩알만 했어요. 잘생긴 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그래도 이 얼굴 이런 윤곽들을 보면 코가

오똑하면 딱딱딱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너무 콩알만 하니까 근데 막 보이는 것처럼 오버 리액션을 그냥 서로 분위기 좀 편하게 가보자라고 상대방도 이해를 할 겁니다. 말하고 보니 너무 가식적이었다는 요 얘기를 좀 친해지고 나서 그냥 해보세요. 그럼 더 친해질 것 같은데 오, 이 여자분 굉장히 솔직한데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매력 있게 와 닿을 것 같고 1024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프터 신청 받으셨을까? 난 그게 궁금하네. 1024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철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발 쇼파에 누워있지 말라는 아내가 무서워. 아내가 없을 때만 누워있는데 어제 갑자기 들어오는 아내 재빨리 몸을 아 그렇게 아내분이 무서워요? 재빨리 몸을 비틀어 소파를 닦는 아 소파를 막 닦는 척 하셨대요. 비참하네요 하시면서 아 우리 송명철님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떤 연기를 하셨을지 그림을 그려보니까 시트콤인데 9888님 마누라한테 담배 끊었다고 연기했는데 어제 피는 걸 들켰습니다. 이런 거 몇 번 들키고 나서야 끊으실 거지? 그리고 나서 끊으실 거야. 그리고 4566님 문 연 지 얼마 안 된 뼈 해장국 집에 갔는데 먹고 있는 와중에 사장님이 맛이 어때요? 초롱초롱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래 먹은 것 중에 최고예요. 쌍따봉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점 4566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0321님이 보내주셨어요. 맵찔이 남편이 얄미워서 남편의 최애 음식 된장찌개 청양고추를 하나를 몰래 넣었다가 식탁에 올리기 전에 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혀끝이 따갑다며 어 왜 그러지? 를 연발하며 땀을 막 올리는데 왠지 마음이 고소하더라고요. 연기력 발휘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간 걸 우리 남편분은 모르시는 거야. 어, 평상시 먹었던 된장찌개 맛이 아닌데 그때보다 조금 맵다 라고 남편분은 뭔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데 일단 연기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사연을 보내셨고 저 뒤뜰 돌 동안 남편 자는 척 TV는 혼자 놀고 있네요. 박은하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정아림님 익명으로 아이고 어떡하지? 익명으로 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내뱉고 말았네. 그냥 읽을게요. 안 돼? 어, 안 된대. 우리 박 작가가 안 된다고 X 표시를 우리 하림님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튼 익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연은 저만 읽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재밌는 사연인데. 여기에서 버즈의 남자를 몰라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 락토핏, 바쁜 하루를 보내는 어른들도 락토핏,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우리 모두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6: 익명 요청했는데 우리 정아리님 깜놀했대요. 어머, 소개될까봐 깜놀했어.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 무슨 얘기일까 너무 궁금하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이주상님도 크크크크 보내주셨고, 아,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경님은 실수도 귀여운 콩디 귀엽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봐, 아쉽다, 무슨 사연이었을까 라고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정님, 콩디의 실수를 들은 저는 어머 그때 잠시 딴 생각하고 못 들었어요 라고 연기해볼게요 하시면서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연기 우리 하정님 센스 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맛있게 음식 해줘도 아들 먹을만해? 라고 물어보면 어우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맛있어 라며 따봉을 날려줍니다. 중학생 우리 아들 정우, 사회생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사회생활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궁금하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네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50대 늦은 나이에 얼마 전 아기를 낳으셨는데 요새 매일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쁘지 이쁘지 하시거든요. 정말 안 이쁘지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크면 꼭 미스코리아 시키세요. 지금도 이쁜데 크면 너무 이쁘겠다 라고 연기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머리 자르고 오시며 미모가 눈부십니다 라고 농담처럼 말해줍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리고 신랑 차 가지고 나갔다가 신호위반 과태료 나왔는데요. 6만원 벌점 15점. 처음 받아본 과태료 용지 신랑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침 6시 45분인데 저녁 6시 45분이잖아 했더니 속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갑자기 전화 올 때 반가운 척 어머 어머님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 했는데 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연기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배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어쩜 이렇게 처녀 때처럼 날씬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익명으로 몇 분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최근 내가 했던 명령기 뽑았습니다. 박지환님 그리고 6377님, 오색구름님, 그리고 정아리님, 제가 놀래키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익명으로 소개한 사연 중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정아리님, 요 네 분에게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1부 끝곡은 나비효과의 첫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갑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볼륨을 업 시키고 이 노래를 감상했는데 제 목소리가 크게 들려갖고 순간 깜짝 놀랐네요. 부활의 롤리 나잇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백장원님 아주 그냥 참여가 상당하십니다. 격하게 맞이합니다. 우리 백장원님 이름도 이쁘시네. 그리고 성도 이쁘시고 콩디 때문에 KBS 회원 가입도 하고 크크크 하셨습니다. 가입하셨어. 오늘 신규 가입하고 이렇게 톡방에 첫 톡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롤리 나이 들으시니까 또 좋았어. 그리고 우리 하이님 닉네임이 하이님인데 뽀나니 7080인데요 7080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지금 핫한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여러 장르의 노래를 시대에 불문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세 리센의 러브어택 한번 부탁드려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피디님이 조만간 또 요 노래를 선곡을 해주실 겁니다. 오 옥수님도 문자 주셨는데 익명 궁금 내 궁금증을 노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추측을 하시는데 나는 모르지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보내셨는지. 김민진이 언니 제가 응원하는 동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간호조무사 시험을 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나도 합격했으면 좋겠다. 응원합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우리 민지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리고 3352님 가족 오전에 요가 운동하고 저녁에 옷 만드는 수업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우 바쁘게 사시네요. 상쾌한 오후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윤슬

님, 아들이 잠도 못 자고 컨디션 안 좋은 채로 시험 공부한 걸 알아서요. 수학 70점대 받았는데도 잘했다고 발연기했습니다. 2부에서라도 꼭 좀 소개해 주세요 하셨어요. 뒤로 가서 학원비가 얼만데 이 점수야. 어?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진님, 나무가 감기 들면 뭐게요 하셨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 감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바람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잠자기 직전에 이거 떠올리면 은근 재밌다. 목 감기. 아, 나무가 감기 들면 목 감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둥이 엄마님 주셨습니다. 추사 오기 전에 맞춘다고 쌍둥이들 데리고 독감 접종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미리미리. 첫째 딸내미가 겁쟁인데 맞기 전부터 안 아프게 놔달라고 하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꾹 참고 잘 맞아서 칭찬해줬습니다. 주사 잘 맞았어? 따끔한 거. 아우 장하네. 장해. 잘했죠요. 하나도 안 아팠대요 하시면서. 아, 이거 착한 거짓말 같은데. 하둥이 엄마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제가 재밌겠다라고 외워놨던 사연들을 못 찾겠습니다. 아, 패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찾기 시작됩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우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콩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벨벳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운 R&B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끈적하고 부드럽고 화음 한번 들어가면 바로 귀가 녹는 R&B 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앤 블루스 R&B 하니까 정말 어떤 곡들이 올라올지 기대가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서 있습니다. 자, 이번이 데리고 온 첫 번째 곡은 어떤

1992년에 태어난 곡입니다. 우리 박 작가 이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보이스 투맨 만나보시죠. End of the Road.

90년대 R&B 하면 빼놓을 수 없었던 보이스맨의 End of the Road에 이어지는 곡은요, All for One의 I Swear 준비했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내 곁에 있겠다. 평생 너를 사랑하겠다. 맹세합니다. 완전 진한 사랑의 약속이다. 굿이다.

국민이 다 사랑하는 R&B 아니겠습니까? 콩디 누나랑 라라랜드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박홍일님, 박민경님, 완전 브루스 타임이네요. 크크크. 신혜진님, 그리고 2282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라따 라따 라따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솔리드가 노래합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자, 명곡 또 나갑니다. 권은정님, 이정현님, 6765님, 3933님이 이 노래로 이어달리기 하시겠답니다. 휘성의 안 되나요?

보는 보이스투맨의 노래 그리고 올포원의 노래 대표곡들을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솔리드 만나봤고 휘성씨 안되나요 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박작가 크크크 언니 노래가 다들 길다 길어 하시면서 그때는 긴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요즘 노래들은 조금 짧아요. 굉장히 짧은 곡들은 2분 50초도 있고 3분 10초에서 끝나는데 그때는 이게 적당했어요. 4분 10초, 15초, 뭐 5분 넘어가는 그런 곡들도 굉장히 많았었었고 우리 박동일님 웨스트라이프의 마이 라이프 R&B를 대표하는 팝송 있지 않나요? 암요. 그리고 김은희님은 TLC의 No Scrubs 생각난다 하시면서 이 노래 많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강미양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박지민님은 바이브의 수리야 생각난다 하셨고 우리 3933님 콩디 누나 요즘 누나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아우 좋다. 매일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마스크님은 오늘 콩콩 디스크 잡기 함께 하시면서 다 추억이다 추억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지님 스티비 원더 크 노래 나와야죠 하셨습니다. 크,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정현님 Fly to the Sky 설지원님은 All for One 크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계형님은 토니 블랙스톤 아 있었네 있었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이시은님은 제가 콘서트 가본 경험 중 최고였던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6956님 차에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땀 흘린 거 빨리 샤워하고 싶은데 한 곡만 더 듣고 가세요. 이 곡은 딱 흐르는 순간 아 맞다 이 노래가 있었지 하실 겁니다. 이현정님 아 소름 끼치게 좋은 역시 오늘도 명곡 퍼레이드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2000년대 R&B 명곡 진짜 많은데 밥하다가 멈춤요 하셨습니다. 콩디 추석 맞이 시댁 가고 있습니다. 7시간 이상 걸리는데 아기가 힘든지 땡깡을 부려서 영혼 탈탈 크, 맥주 너무 마시고 싶네요. 진한 R&B 노래하면 빅마마의 체념이죠. 신청합니다. 0503님 보내주셨어요. 김은희님은 박화유비 씨의 라이 그리고 박현정님은 아 유영진 씨의 그대의 향기가 확 떠올랐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은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박정현 씨의 편지할게요 띄워드리고 여기서 콩콩 디스크 자키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몇 년째 비슷한 머리만 했더니 거울을 봐도 재미가 없다. SNS를 검색하고 연예인 사진도 찾아보고 그러다 딱 발견했다. 그래, 이거야. 이 머리야. 다음날 미용실에 가자마자 자신있게 사진부터 내밀었다. 저 원장님, 이 머리로 해주세요. 아, 레이어도 많이 넣고 앞머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게요? 네, 딱 이 느낌이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괜찮겠어요. 됐다. 이제 2시간 뒤면 나도 이 사진 속 여배우가 되는 거야. 싹둑싹둑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묵은 세월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커트하고 파마하고 말리고 드라이까지 끝낸 뒤, 자 고객님 어떠세요? 뒷거울도 한번 보실래요? 거울을 봤다. 사진을 봤다. 다시 거울을 봤다. 사진, 거울, 사진. 사진 쪽에서 한 소희가 있는데 거울 속에 저 여자는 누구? 선생님, 조금 많이 다르네요. 아, 고객님, 집에서 손질하시면 훨씬 느낌이 살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하지만 이미 잘린 머리 붙일 수도 없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묻는다. 자기야, 어때? 뭐가? 아, 눈썹 했어? 머리, 나 머리 했잖아. 아, 머리 어쩐지 뭔가 좀 달라 보이더라. 시원해 보이네. 가을이다. 뭐가 시원해. 마지막 희망, 친구들 단톡방에 셀카를 올렸다. 머리 했어. 솔직하게 말해봐, 어때?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다른 친구, 야, 일주일 지나면 자연스러워져. 지금은 그래도 일주일? 마지막 친구는 한참을 입력 중이다. 그러더니, 야, 머리는 곧 자라. 아, 망했다. 그래, 미용실 원장님이 그랬지. 집에서 손질하면 느낌이 살 거라고. 드라이를 하고 롤을 말았다 풀었다. 하지만 오른쪽이 잘 되면 왼쪽이 망하고, 왼쪽을 고치면 오른쪽이 죽었다. 30분을 씨름한 끝에 거울을 봤는데 어제보다 더 심하다. 다시 휴대폰을 꺼내 내가 하고 싶었던 헤어스타일을 찾아봤다. 머리를 보고 얼굴을 보고 거울 속 나를 봤다. 그리고 사진 속의 배우 한소희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려본다. 바로 그때 떠오르는 세 글자, 손, 이, 얼. 헐, 이 말이 정답이구나. 손님, 이건 얼굴이에요. 손, 이, 얼. 그래, 사람이 예쁜 거지 머리 모양이 예쁜 게 아니었다. 그래, 이 얼굴이면 머리를 뽑고 빡빡 민들. 아, 안 예쁘겠냐고. 과욕이 불러온 참사. 일주일 지나면 진짜 자연스러워질까?

장하연님의 어떤가요? 였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아, 우리 하연님 마음속에 바람이,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윤혜경님,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다음 주 미용실 가는데 자르지 말까요? 용기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정연실님, 트리트먼트 듬뿍 하세요. 왜요? 그러면 그럼 뭐 좋아져요? 정연실님? 어,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 금방한 파마 적응 안 되듯이 시간 지나면 더 보기 나을 거예요. 출석합니다. 4910님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 처음에 머리 커트를 했었을 때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서 봤었을 때를 생각하고 이 헤어 디자이너님들이 잘라주시는 거라서 진짜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고 어? 괜찮네? 이런 생각 분명히 우리 하연님도 할 겁니다. 우리 하연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있는 이본의 라라랜드. 저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지 알아요? 순간 볼륨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49분 4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스팅.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유카나 30님, 이제 막 추석 물품 배송 마지막 물량 배송하고 정리 중입니다. 우리 라라 유치원 선생님 까만콩 이보님. 유치원 선생님 같아.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한 연휴 되세요. 저는 연휴에도 4시에는 항상 까만콩디를 찾아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유카나 30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요. 그리고 우정숙님, 언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전철 타고 다닐 때는 저만 들었는데요. 지점을 옮기고 버스 타는데 진짜 여기서 언니 목소리가 들리네요. 김포 81번 버스 기사님 역시 센스 있으시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김포 81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많이 밀어주셔서. 그리고 우정숙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가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맨들맨들하고 너무나 고운 그런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퇴근이라 좋고 추석 연휴 이틀 전이라 좋고 라라랜드가 있어서 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호사를 누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조수호님. 장천용님, 부디 우리 청취자 중에는 이뻐요, 또 왔어요, 팬이에요 라는 말이 진심이기를. 이 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짜 같지? 연기 같지? 누나 완전 팬이에요 하시면서 천용님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해요. 문선정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고요. 단짝 친구 생일 축하해달라고 우리 학주님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름은 김승주님. 승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최영민님도 문자 주셨고 3050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나얼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또 아주 그윽하고 근사하죠? 바람 기억 전해드리면서 저 이번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3: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는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자꾸 되짚어보는 경우가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고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좋다고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는 뜻도 아니고요. 억지로 이해하거나 용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사람마다 나와는 다른 생각과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여지만 남겨둬야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든가. 그럼 좀 어때? 어쩌면 이런 말들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주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Take It Easy 이글스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라는 이글스의 노래 제목처럼 오늘은 우리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조금 가볍게 넘어가 볼까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으로 시작해서 A5로 끝나는 그대 저도 잘 들을게요 하셨고요. KS로 시작해서 27로 끝나는 그대는요.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인사말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는 이런 문자들로 굉장히 힘나는 것 같아요. 린다 론스테드의 It's So Easy, 애틀랜틱 스타입니다. Always.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한 시절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음악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 달 그 차트. 오늘은 1971년 오늘 영국 차트 3위에 올라와 있는 곡이에요. 로드 스튜어트의 Maggie May와 Listen to Believe입니다. 사실 이 싱글에서 레코드사가 야심차게 밀었던 곡은 포크 발라드인 Listen to Believe였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음반이 나오자 라디오 DJ들과 팬들의 마음을 빼앗은 건 비면에 숨어있던 Maggie May였습니다. 경쾌하면서도 쓸쓸한 만돌린 연주와 로드 스튜어트가 10대 시절에 만난 연상의 여인과의 실제 경험을 담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라디오 DJ들이 앞다퉈 비면에 Maggie May를 틀기 시작했고요. 결국 영국 차트에서 전주 11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 뒤에 정상까지 올랐고요. 같은 시기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로드 스튜어트는 일약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Maggie May 그리고 Listen to Believe 함께 들어보시죠.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로지 스튜어트의 매기 메이와 레진 투 빌리브였습니다. 이 가을 유난히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오늘도요, 어제 이어서 들으면 마음이 풍성해지는 듀엣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남녀 듀엣곡이에요. 먼저 조 카코와 제니퍼 원스의 Up Where We Belong입니다. 1982년 영화 사관과 신사의 주제곡으로 조 카코의 거칠고 묵직한 목소리와 제니퍼 원스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주 멋진 조화를 들려주는 곡이죠. 두 번째는 남녀 듀엣곡이라고 하면 이 뮤지션이 참여한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피부 브라이슨입니다. 셀린 디온과는 뷰티 앤더 비스트를, 레지나 벨과는 A Whole New World를 부르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명곡들을 듀엣으로 남겼죠. 오늘은 그 가운데 알라딘의 주제곡 A Whole New World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고 그윽한 분위기로 이어보죠. 토니 베넷과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함께 부른 Body and Soul입니다.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재즈 스탠더드 곡을 나이도 음색도 살아온 음악의 시간도 달랐던 두 사람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서로 다른 매력의 남녀 듀엣 세 곡 나란히 들어보죠.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입니다.

내가 아닌 건 이것뿐이에요. 우린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그날 우리의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늦은 밤 달빛 아래 길을 잃어도 좋아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당신과 나 둘만 남은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바라본 데도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비 내리는 파리 같으니까요. 지금 당신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은 찾아왔다가 사라지곤 하지만 당신을 향한 이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아요. 늦은 밤의 거리와 가로등,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까지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춰버릴 것만 같아요. 당신과 떨어져 있을 때면 나는 그저 당신이 그리워요. 그러니 달빛 아래서 나와 함께 걸어요.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걷고 우리 발 밑에 빗물 웅덩이를 지나서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어디든 비 내리는 파리 같을 테니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파리가 된다.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가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그곳이 될 수 있다는 상상. 그런 상상만으로도 평범한 풍경이 조금은 특별해지고 평범한 하루도 조금은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는 러브의 Paris in the Rain이었고요.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리죠. Pink Sweats의 At My Worst, Hugh Grant와 Hayley Bennett이 함께합니다. Way Back into Love.

핑키 스웨츠의 At My Worst, 휴 그랜트와 헨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가수 리노 롬바르드의 노래예요. 인나모라타, 해석하면 사랑에 빠진 혹은 사랑에 빠진 여성을 뜻하는 낭만적인 노래입니다.

리노 롬바르드의 인나모라타, 사랑에 빠진 여성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벌레가 숨는다는 더운 곳도 여기까지라는 추분입니다. 논밭에서 곡식을 거두어드리듯 우리도 올 한 해 해놓은 일들, 거둬드릴 만한 일들로는 뭐가 있을까 헤아려보면서 본격적인 가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나라 세다카의 엔젤 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오늘 세일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새로 들어온 물건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따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지갑은 다이어트 한 것 마냥 홀쭉해지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준비하는 거니까 마음만큼은 든든해지지 않나요?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주얼리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추석 음식들 만들기 위해서 이미 장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마트나 아니면 시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마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실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가면은 무조건 그 나라에 마트 탐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정말 그 마트의 특색이 좀 다르달까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꿀템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약간 로컬 음식점 찾는 것 마냥 마트를 막 찾아다니고 그래요. 마트 구경하다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막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진열해 놓는 방식도 마트마다 은근 다르고 뭐 어떤 데는 개별 포장을 다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쭉 널브러뜨려 놓는다든지 또 코너 같은 거 구성해 놓은 것도 은근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면 시장 구경하는 재미도 빠질 수 없죠. 진짜 마트 못지않게 시장도 또 다른 의미로 재밌는데 추석 맞아서 우리 장 보러 마트나 시장 가시는 분들 한번 좀 자세히 나 이거 사야지 살 것만 딱 보지 마시고 구경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부터요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추석 계획들 혹시 있으신가요? 뭐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가족들이랑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석 맞이하기 전날 뭐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아침 시작하고 계시는지 아무 말 대잔치 좋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좋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10cm 사랑은 6줄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286님께서요. 햄디, 저 지난주에 벌초하다가 땅벌에 쏘여서 벌초하던 산소에 같이 묻힐 뻔했습니다. 모두 벌 조심하고 예초기도 조심해서 돌리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너무 잔인한 말이잖아요. 빨리 퇴퇴퇴 하세요. 8286님. 아 근데 큰일 날 뻔했네. 벌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제가 뉴스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벌에 쏘여가지고 막 생명이 위독한 경우 가끔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초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초기도 그게 되게 잘못 이렇게 다루면은 진짜 쉽게 다치기 좋거든요.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저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마세요. 벌초

좋아하던 산소에 같이 묻힐 뻔했다니요. 어쨌든 네, 지금 괜찮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조심해서 벌초하세요, 여러분들. 9360님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 출근합니다. 유원 씨 목소리로 잠을 깨우며 달립니다.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동안 너무 편하게 출근을 하다 이른 시간 잠을 깨우며 움직이니까 부지런해지는 스스로가 참 좋습니다. 처음 보내보는 사연인데 읽어주시면 더 좋은 아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9360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쵸, 이 시간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예.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포함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출근해요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예.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잘 되고 경제가 잘 굴러가고 또 이렇게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9360님도 기분 좋게 상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출근하시고요. 지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지금 출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9567님 신청곡인데요. 산들 강민경이 함께 부른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올게요.

산들 강민경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5387님 햄디 뉴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뉴스 인증샷까지 우와 감동이에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하는 거 좀 알아주고 막 너 오늘 뭐 입었던데?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아는 체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해요. 네. 우리 5387님도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은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에? 저 새벽에 DJ 하는 저 햄디가 저 7시 뉴스 아나운서야? 앵커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확 변신을 하거든요, 여러분. 7시 뉴스에서는 이렇게 까불 거라고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예. 너무 진지한 척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또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확확 바뀌어야지 우리 아나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7시 뉴스도 많이 챙겨봐 주세요. 0838님, 하루 15시간씩 투잡, 운전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다가 문자에 보내요. 항상 밝은 목소리로 퇴근길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15시간 운전하시려면 진짜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운전 하고 계시죠? 네, 안전이 제일입니다. 뭐 다 필요 없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틈틈이 잘 스트레칭도 쭉쭉 해주시고 좀 오래 일했는데 싶으시면 휴게소 가셔서 휴식도 취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다 명심하세요. 안전운전하시고 우리 0838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퇴근하세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Boogie Wonderland.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는 2015년으로 돌아가서 9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11위 그리고 12곡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11위는 혁오의 윙윙입니다. 이때 혁오가 무한도전 가요제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이어서 10위는 빅뱅,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입니다. 이때 빅뱅이 메이드라는 이름으로 5월부터 한 달에 하나씩 앨범을 발표했었는데 우사말,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는 마지막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혁오 윙윙, 빅뱅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유언이의 프리마켓 2015년 9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1위 혁오 윙윙 10위 빅뱅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어제 들었던 곡들도 그렇고 이맘때가 가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밝은 댄스곡보다는 약간 마음이 센치해지는 그런 노래들이 인기가 있었네요. 두 곡 다 네,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무한도전에 나오면서 정말 혁우 씨가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기억이 나요. 아우, 저도 요즘에 그 무도 키즈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무한도전에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네, 무도 키즈로서 그 가요제 정말 열심히 챙겨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TV 앞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막 예능 보고 그랬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좀 사라졌죠. 가족끼리 뭐 저녁 시간에 모여서 도란도란 이렇게 예능 같이 챙겨보고 이런 게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 전 아직도 TV파인데 요즘에 제 주변에서 나 TV 안 봐. 우리 집에 TV 없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 그럼 나 안 봐? 나 좀 봐줘. 뉴스 봐줘. 이러는데 다 너튜브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요즘에 TV 많이 보시나요?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KBS. 이왕이면 네, 7시 뉴스. 이왕이면 상쾌한 아침. 많이 봐주시고요. 두 곡 함께 즐기고 왔습니다. 3792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친정엄마와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애청하고 있어요. 이제 새벽은 많이 쌀쌀해졌네요. 새벽부터 일하느라 많이 피곤한데 라디오에서 노래 따라 부르면서 즐겁게 일해요. 힘든 날도 있지만 엄마와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볼륨 업하고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뭔가 딱 이 시간에 노래 틀어놓고 도란도란 그 반찬 냄새 풍기면서 되게 밥 짓는 냄새도 나고 뭔가 좀 따뜻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날들이죠. 사실 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나이가 한두 살씩 들어갈 때마다 부모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좀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일하실 수 있음에도 감사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쭉 같이 들어주시고요. 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건강 챙기시면서 좀 쌀쌀해졌으니까 따뜻하게 입으셔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윤서님 햄디 집에 알로에를 키우고 있는데요. 글쎄 알로에 화분에서 버섯이 함께 자라고 있네요. 신기하죠? 친구하고 싶은 걸까요? 이상은 비밀의 화원 신청해요. 제가 식물 쪽은 잘 모르긴 한데 버섯? 곰팡이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섯이 같이 자라면 안 되지 않나요? 식집사님들 고견을 나눠주십시오. 버섯 괜찮은 거예요? 예. 어떡해. 근데 너무 긍정적이신 게 윤서님이. 버섯이 자랐어요. 친구하고 싶은가 봐요. 이게 너무 귀여우시다. 예, 뭐 독이 있는 버섯은 아니니까 잘 키워보시고요. 친구 이왕이면 뭐 알로에도 혼자보다는 버섯 친구랑 같이 자라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영양분을 좀 뺏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분야는 전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어떤가요? 같이 키워도 되나요? 친구 시켜도 되나요? 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윤선님께서 신청하신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올게요.

이상은 비밀의 화원 띄워드렸습니다. 최성훈님, 정말 100만 년 만에 소개팅이 있습니다. 톡으로는 한 4개월쯤 문자 주고받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왜 떨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진도 주고받았는데요. 나도 연애하고 설렘설렘 느끼고 싶네요. 응원해주세요. 아, 일단은 와, 약간 특이해요. 소개팅인데 4개월을 조금 미리 그 연락을 주고받으셨나 봐요. 우와, 그래도 떨리세요? 4개월 동안 왜 안 만나셨어요? 왜 이제 만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소개팅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포맷이 있는 건 아니니까 성우님, 네,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잘 하고 오시고요. 진짜 떨리겠다. 뭔가 4개월 동안 문자를 주고받으면 일상 공유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파악이 좀 됐을 것 같은데 또 실제로 만나면 그 느낌이 확 다를 수도 있기도 할 것 같고 되게 재밌네요. 네. 어떻게 되셨는지 저희 성격 아침에 문자로 남겨주실 거죠? 성우님? 저 궁금해서 잠 못 잡니다. 진짜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되는지. 잘 하고 오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박지연님 신청곡 조민규 Next to You 함께 듣고 올게요.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배차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올카 배차할 땐 어디로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0: 어, 그래 가비야. 귀찮게 뭘 전화를 했어?
1: 선배님, 귀찮다니요. 추석인데 당연히 전화 드려야죠. 해피 추석.
0: 가비, 너 저 추석이라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 어, 혼자 있다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

0: 살만 쪄요. 어?
1: 스톱! 명수 선배, this is my 추석.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장땡이라고요. 오케이.
0: 이번 명절은요, 쿨 FM과 함께 몸도 마음도 풍요롭게. 저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고요.
1: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저 가비랑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함께해요.
2: KBS 쿨 FM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플 콩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조니 올랜드의 데이드림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그대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KBS 쿨 FM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향해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오늘 유쾌한 분위기의 곡을 들으면서 또 유용한 표현들까지 익혀보시죠. 먼저 오늘 미션 문장 잘 들어보시고요.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그건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뭘 더 해야 하죠? 세 번째, 난 당신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미국 출신 래퍼 및 싱어송라이터 폴 러셀의 2024년 발매곡 Sleepin이라는 곡입니다. 메간 트레이너가 피처링한 곡이에요. 일단 Sleepin이라고 하면 뭔가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장면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미션 문장, 그건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이 곡 제목 잘 들리셨죠? Slip In. 예, Slip In이라고 들렸습니다. Slip In이라고 끝부분 발음을 마치 N 사운드처럼 내고 있어요. Slipping이 아니고 Slip In. 이렇게 Slip In. 네, 이처럼 확인을 하셨습니다. 첫 소절이 이거였어요. Why don't you love me? 왜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라는 말이죠. Why don't you love me? You said I'm funny. 당신, 내가 재밌다고 했잖아요. Guess not enough, baby. 그게 충분치 않나 보네요. 라는 말이겠죠. Cause I keep on slipping through your.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 들렸는데 완성을 시켜보자면 your 뒤에 fingers. Fingers라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요. Slip through someone's fingers라는 표현이 있는데 S-L-I-P 이 철자예요. Slip through someone's fingers라고 하면 누군가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그런 순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Cause I keep on slipping through your fingers. 자, 전체 문장 이렇게 보신다면 해석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계속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니까요 라는 말은 당신은 나를 계속 놓치고 있으니까요 라는 말입니다. You want a good man. 당신은 좋은 남자를 원하고 You want a wedding band. 그리고 당신은 wedding band도 원하죠. 아, 결혼 반지도 원하죠. Girl, that's in your hands. 자, 이거 들으셨나요? That's in your hands. 그건 당신 손에 달려있다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That's in your hands.

그건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Cause I keep on slipping through your, slipping through your. 이 부분 계속 들으셨습니다. Your 뒤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Finger.

전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라는 소절이에요. Mama loves me 라고 해야지 문법적으로 맞겠지만 이제 가사의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Cause your mama loves me and your daddy too. 당신 아빠도 그렇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Can you please just tell me, girl, what else I gotta do? 라는 가사였습니다. 그냥 제발 나에게 말해줄래요? 라는 소절 들으셨죠? Can you please just tell me? 뭘요? What else I gotta do? 이 문장인 거예요. 내가 뭘 더 해야 하죠? 라는 질문입니다. 문법적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What else do I gotta do? 이렇게 되겠죠. What else do I have to do? 이 문장과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하죠? 에 해당하는 문장이었어요. 내가 뭘 더 해야 하는지 그냥 제발 좀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죠. 난 당신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네, 이번에 메간 트레이너의 목소리 부분 들어보셨습니다. Hey, why you gotta ghost me? Leave me on red. 네, 우리에게 꽤 익숙해진 표현들이 연달아 들렸어요. 이 부분 잘 해석하고 계시죠? Why you gotta ghost me? 자, ghost라는 게 명사적으로는 유령이 될 텐데 이처럼 ghost me, ghost someone이라는 구조 속에서의 ghost는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예전에 잠수를 타는 상황이죠. 잠수 타다, 누군가의 연락을 끊다라는 상황입니다. Hey, why you gotta ghost me? 왜 당신은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Leave me on red. 이거 무슨 뜻이죠? 맞아요. 메시지는 읽고 또 답은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메시지를 읽고 왜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연달아서 해주고 있어요. When I'm the one who's waking up in your bed. 내가 당신의 침대에서 who's waking up, 깨어나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말이에요. 라는 말이죠. I'm the one you brag about to your friends. 자, 이 중에서 자랑하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뭔지 알아내셨나요? 맞아요. brag about 라는 표현입니다. B-R-A-G, brag about, brag about. 누군가에게 막 뽐내는 거예요. 자랑하다, 뽐내다. 나는 I'm the one you brag about to your friends. 당신이 당신의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So, why can't I call you my man? 그러면서 왜 당신을 나는 내 남자라고 말할 수 없나요? 내 남자로 부를 수가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서로 좋아하는 것은 확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 둘이 좀 대화를 심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곡 감상할 시간입니다. 메간 트레이너가 피처링한 폴 러셀의 Sleepin'.

0: 그럼 유용한 문장들 리뷰 타임. 첫 번째, 그건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자, 이 문장 전혀 어렵지 않았죠? That's in your hands 라는 문장입니다. That's in your hands. It's up to you 라는 문장도 혹시 떠올려 보셨나요? 아,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That's in your hands 라고 하면 좀 더 책임감이 더 느껴지는 표현이랄까요? 이 정도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뭘 더 해야 하죠? 이 가사 뭐였죠? What else do I gotta do? 라고 익혀봐야죠. 그죠? What else do I gotta do? What else I gotta do? 라고 하지 마시고 What else do I gotta do? 이처럼 우리가 문법적으로 온전하게 잘 메꿔가지고 연습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What else do I gotta do? What else do I have to do? 이처럼 바꿔서 말씀하셔도 아주 좋아요. 세 번째, 난 당신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I'm the one you brag about to your friends.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I'm the one.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You brag about to your friends. 당신의 친구들에게 당신이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라는 구조입니다.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brag about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뽐내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새 휴대폰을 자랑해요. 이런 문장 만드실 수 있겠죠? He brags about his new phone.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첫 번째, 그건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That's in your hands. That's in your hands. That's in your hands. 두 번째, 내가 뭘 더 해야 하죠? What else do I gotta do? What else do I gotta do? What else do I gotta do? 세 번째, 난 당신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I'm the one you brag about to your friends. I'm the one you brag about to your friends. 마지막으로, I'm the one you brag about to your friends. 네, 이렇게 핵심적인 표현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틴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

0: 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추석 연휴에도 우리의 춤은 멈추지 않습니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8993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엄마랑 할머니 댁 가는 중이에요. 가는 길이 너무 지루한데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너 릴리릴리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루한 시간 싹 날려버리시길 바랄게요. 위너 릴리릴리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7780님 사연입니다. 수영장 가고 있어요. 너무 가기 싫은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도파민 터지는 걸 상상하며 가고 있습니다. 엑소 럭키 들려주세요. 맞아요. 진짜 운동은 가기 전이 제일 힘들죠. 너무 가기 싫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하고 나면은 은근 그 도파민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 7780님도 얼른 가셔가지고 물에 풍덩 하는 상상하시면서 발걸음 옮기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엑소의 럭키 듣고 오겠습니다.

Good morning, wake up, dance. 박진철님, 날이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약간 차기도 하고, 아니 쌀쌀하다 싶으네요. 하이키, 건물 사이에 핀 장미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환절기, 정석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쵸? 날이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쌀쌀했다가 좀 선선했다가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진짜 딱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셨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진철님도요.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같이 듣고 올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인증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보겠습니다. 8382님! PMS 증후군으로 군것질이 너무너무 땡겨서 밤에 초코케이크 먹고 잤거든요. 양심이 찔려서 출근 전에 공원 한 바퀴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떡해, 맨날 건강한 것만 먹고 살아. 그죠? 밤에 뭐 초코케이크 한 개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또 이렇게 PMS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참고 막 그런 것보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막 너무 과하게 먹는 것만 아니면 그냥 한 번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먹고 잔 덕분에 출근 전에 공원도 뛰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잘하셨어요. 8382님. 2000님. 키 크는데 줄넘기가 좋다고 해서 애들 데리고 줄넘기 하러 나왔어요. 저는 쌩쌩이 못하는데 애들은 잘만 하네요. 아니, 줄넘기 좋긴 한데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애기들 아니 잠을 잘 자야 키가 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애기들이 더 빨리 깼을 수도 있긴 하겠다. 네. 쌩쌩이를 저도 한 번도 이거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쌩쌩이 잘 하세요? 아, 아기들 좀 졸린 거 아닐지 걱정이 살짝 되는데 아무튼 방금 소개해드린 8382님 그리고 2000님께는요. 샌드위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아리파의 레비테이팅 함께 듣고 올까요?

0: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있다. 박재규 씨, 아침부터 왜 이렇게 끙끙거려요? 어? 오늘 얼굴이 좀 부었다?
1: 아, 그치. 아, 좀 티나? 아, 좀 왼쪽 너무 아픈데. 아, 아니 며칠 전부터 계속 이가 아파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죽겠어.
0: 아, 충치 생겼나 보네. 그러게 이 좀 닦으라 했잖아. 안 닦더라. 치과 다녀왔어?
1: 야, 내가 치실까지 하고 다 하는데 나 그냥 이게 유전인가 봐. 아, 근데 치과는 나 못 가. 나 치과 너무 무서워.
0: 왜? 너무 바빠서? 아니, 무섭다고? 뭐가 무서워?
1: 야, 나 예전에 교장할 때 잇몸에 엄청 고름 생겨가지고 그거 막 짜내고 하는데 어우 신경 아우 나 못 가. 나 치과. 아니, 나 치과 무서워.
0: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이세요 아저씨? 초딩도 아니고 그거 냅둘 순 없잖아.
1: 야, 초딩이든 더... 아저씨든 다 무서워하는 게 있는 거야. 너 입구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그 하얀 곳이 너무 무섭단 말이야. 나 지난번에 진짜 사랑니 뺄 때도 그 내가 마취를 해서 몸은 안 아픈데 내 몸이 막 들리는 게 느껴지더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막 이렇게 아우 나를 못 가.
0: 오빠를 더 무서워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야. 아 진짜 그냥 빨리 다녀와.
1: 야, 치과 그 앞에까지만 같이 가면 안 되냐? 우리 여기 지하 1층에 치과 그 사내 치과 있잖아. 거기만 좀 같이 가주라.
0: 아 진짜 내가 별걸 다 했어. 알았어 그냥 회사 아니니까 내가 가준다. 가줘.
1: 아 진짜 치과 꼭 가야
0: 돼. 빨려. 아 진짜 덩치는 산만한 게 애도 아니고. 아 그거 마취하면 하나도 안 아프거든. 아 뭐야?
1: 너 왜 깜짝이야? 야 뭐 왜?
0: 아 비둘기 있잖아. 비둘기.
1: 비둘기는 원래 어디서나 있어. 왜 그래?
0: 아 나 비둘기 무서워한단 말이야.
1: 뭘 비둘기를 무서워? 이렇게 왜?
0: 아 미쳤어 진짜. 진짜 내 머리 위로 비듬 완전 떨어졌어 비둘기야.
1: 야 너 원래 머리에 비듬 많아. 언제는 나보고 치과 무서워한다 한다고 막 엄청 뭐라고 하더니 뭐 치는지.
0: 야 박철규 너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비둘기 그만 날려라. 아 비둘기 왜 이렇게 많아 오늘. 비둘기 시즌인가 봐.
1: 뭐 아프다고 진짜. 뭐 지금 오빠가 뭐가 없는 거야 지금?
0: 그래 야 이 치과도 못 가. 초딩아
1: 야 너 뭐 비둘기도 무서워하면서 막 비둘기 이렇게 다 일로 불러와야겠다. 야
0: 비둘기

0: 다섯의 비둘기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있다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근데 연기가 너무 리얼했는데 실제로 치과를 무서워하시는 거는 맞아요?
1: 무서워하진 않는데 네. 제가 애드립으로 했던 그 것들은 다
0: 사실인가요?
1: 네, 아, 실제 경험담입니다.
0: 메소드 연기가 네. 대단하십니다.
1: 사랑니 뺄 때도 그랬고요. 실제 제가 교정하다가 잇몸에 원래 나사를 받고 이렇게 당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제가 잇몸이 좀 무른 편이라 네. 거기 안에 이제 고름이 차서 제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치료를 받고 약국에 들어서자마자 엉엉 울었던 기억이
0: 너무
1: 있습니다.
0: 아파서?
1: 너무 아파서.
0: 그게 뭔가 덧났나 보다.
1: 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을.
0: 난 옛날 그거 그 스크류라고 하잖아요. 그 네, 바뀌어진 맞아요. 거. 그거 이렇게 돌려서 뺀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구멍 생겨 있어가지고.
1: 거기 피어싱을 하셨네요.
0: 아 근데 거기가 덧나면 그렇게 되는구나.
1: 네. 아우 진짜 그때는 힘들었어요.
0: 아우 치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무서워하는 거 뭐 특별히 있어요? 박철규 아나운서?
1: 저요? 뭐... 네. 집값?
0: 너무 현실적이잖아. 나는 나의, 주식창 아침마다.
1: 주식 계좌?
0: 아, 요즘에 주식창?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나 좋아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반도체가 힘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 AI가 지금 AI 멸망론이 나오고 있는데 안 됩니다. AI 더 발전해야 합니다.
1: 저도 아침마당 끝나고 나면 네. 이제 환복을 하고 사무실에 리딩을 다음날 거 리딩을 하러 가거든요. 그 가는 통로에서 확인을 하다가 바로 창을 끕니다.
0: 저도요. 회피하고 있어요.
1: 예,
0: 언젠가 오르겠죠. 저는 우리 기술을 믿고요. 네, 네. 세계적인 AI 기술을 믿습니다. 네, 아무튼.
1: 저도 저희의 산업을 믿습니다.
0: 네, 예. 현실적인 얘기 말고 뭐 귀신 이런 거 믿어요?
1: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오, 네. 그럼 공포 영화도 좀 보는 편이에요?
1: 네. 예. 저는 그런 거는 무서워하지 않고 예전에 네. 그 바퀴벌레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0: 뭐예요?
1: 제가 그 대학 시절 때 네. 술을 마시고 제 집에 이렇게 갔어요.
0: 네.
1: 그러고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제 집이 1층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문을 열면은 바로 보이는 곳 그 반대편 벽에 침대가 있었단 말이죠.
0: 네.
1: 근데 그 침대 위로 진짜 제 손만한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0: 아, 그럴 수 있어.
1: 근데 불을 제가 안 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그림자를 확인하자마자 다시 문을 닫았어요.
0: 아, 잘했네.
1: 제가 술이 다 깬 상태에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래, 들어가 잡아야지. 문을 다시 딱 열었죠.
0: 없어요.
1: 없어요.
0: 숨었다.
1: 그래서 네. 제가 그 반대편에 있는 침대까지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등에 땀줄기가 막 엄청나는 거예요.
0: 어떡했어.
1: 근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0: 아,

0: 어떻게 걔네 이제 가족 다 차렸다 이제 대가족 됐다 거기서.
1: 그래서 그때부터 공생하기 시작했어요.
0: 아 진짜 바퀴벌레 난 바퀴벌레를 괜찮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바퀴벌레 너무 싫어요.
1: 아 그 제가 집 안에서 그렇게 큰 벌레를 본 건 처음이라서
0: 너무 충격적이었겠다.
1: 진짜 충격.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게.
0: 아 근데 바퀴벌레는 사람한테 되게 큰 잔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학창 시절 때 필리핀에서 자랐잖아요. 필리핀이 그런 바퀴벌레가 엄청 크고 종류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끔찍한 게 우리 내가 나무 집에 살았었는데 아.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래야 걔네가 피해줘요. 이게 진짜 공생이야. 왜냐면은 그냥 새벽에 벌컥 열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네.
1: 저도 더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0: 네, 말하지 말자. 예. 우리 진짜. 예. 아, 근데
1: 아침에 이렇게 러닝 뛰시면서 듣다가
0: 죄송해요.
1: 깜짝
0: 여러분.
1: 놀라실 것 같아요.
0: 아, 죄송해요. 네. 어떡해. 애교 하나 보여주시면 안 돼요?
1: 네? 갑자기요? 청취자분들 다 빠져나가기엔 무슨 애교에 갑자기.
0: 아니 정화하려고.
1: 어?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어디 떠나시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나시면 저희가 무서워요.
0: 그러니까
1: 어디 가지 마세요.
0: 생존 본능으로 제가 바퀴벌레에서 떠날까 봐 애교를 바로 생각해냈는데 죄송해요. 제 그게, 수준이 여기까지입니다.
1: 그게 바퀴벌레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네,
0: 그렇네.
1: 마세요.
0: 가야겠다.
1: 어디 가요?
0: 갑자기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버즈의 겁쟁이 들려드릴게요. 빠빠이.
1: 아, 저 가라고요?
0: 네.
1: 아, 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갑자기

0: 창희야, 너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 아니야?
1: 예, 그렇죠 형님.
0: 장모님, 장인어른 말씀을 잘 듣고 그 네가 옆에서 서포트를.
2: 아니 잠깐만, 정수 형님도 추석은 처음이시잖아요.
0: 연륜이란 게 있어.
3: 아니 형님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눈치장착,
4: 눈치장착,
3: 칭찬필수,
4: 칭찬필수.
3: 오케이.
2: 이번 추석도 평화롭게. 저는 FM대행진의 DJ 정식이고요.
5: 새신랑을 응원합니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KBS 쿨 FM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3: 저는 가요광장 폴킴이에요.
6: KBS 쿨 FM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벤슨 분의 미스티컬 매지컬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면서 이번 주 들어 하루 종일 도로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교통량이 꾸준히 많겠습니다. 이 정체는 퇴근길 무렵 귀성 차량들까지 더해지면서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이렇게 길어진 정체는 자정을 넘어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추풍령 부근에서는 3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이제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뒤로 반포대교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노들길 현충원 방면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차로 변경에도 유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디지털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1: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2: 그리운 옛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어지러웠던 하루하루가 먹구름처럼 내 앞을 가로막아도 너의 눈빛이 마치 꼭 나침반처럼 내 갈 길 일러주고 있으니 아직 내겐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이적의 나침반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을 잃지 않는 하루 보내시길.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9월 23일 수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은 이적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KBS 2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함께합니다. 음악 듣고 얘기 나누면서 명절 기분

모시죠. 반갑습니다. 신정희님 어서 오세요. 또 신서연님 굿모닝입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박성남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단축근무를

모든 분들 안전운전하시고 연휴 잘 보내세요. 사연 주셨고요. 현석원님, 출첵이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회의도 있지만 풍성한 한가위를 생각하며 발걸음 가볍게 출근요. 다들 행복하세요 하셨네요. 아, 그리고 모두 연휴 맞이하는 마음 이렇게 다 전해주셨네요. 박명숙님, 경아님 반갑습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면 명절 연휴네요.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신나요. 이 나이가 돼도 일찍 끝나고 쉬는 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혹시 오늘 응원 필요한 분들 계신가요? 듣고 싶은 응원의 말, 필요한 응원의 말 보내주시면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아, 예. EXID 노래 들으셨고요. 그 이전에 들으신 곡은 노이즈의 너에게 원하는 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박태영님, 경아님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보내는데요. 상큼하고 차분한 진행 듣기 좋아요. 계속 좋은 노래 보내주시고 건강하세요 하셨네요. 어머,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좋아요. 소중한 첫 인사 감사합니다. 이소연님, 경아님 말씀은 안 하지만 엄마랑 아빠랑 냉전 중인 것 같아요. 명절이라 같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누구 편에 있어야 편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하, 무슨 일이실까요? 이 가운데서 소연님이 마음이 불편하시겠는데. 근데 꼭 어떤 편을 드셔야 하는 건가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뭐 명절 핑계를 대시면서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이 소연님 편 좀 대달라고 그러시는 건 어때요? 두 분이 냉랭하시면 두 분 모두 제 편이 아니신 것 같다고 좀 투정 좀 부리시면서, 아, 그러시면 안 될까요? 아, 명절 꼭 화사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4793님, 아침 공기가 너무너무 상쾌한 날 아침 일찍 뿔소라를 삶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하셨네요. 아, 벌써 어떤 명절의 먹을거리가 등장하는 건가요? 뭐 이건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뿔소라를 드신다는 거 보니까 최소한 고향이 뭔가 바닷가셨거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곳도 그러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대수님, 추석 연휴가 별로 기대 안 되는 1인 가정이네요. 그냥 연휴 기간에 알바할까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날씨는 맑음, 마음은 허전입니다 하셨네요. 그럼 연휴 기간에 알바를 하시려면 오늘 안에 좀 뭔가 구하고 결정을 하셔야 하나요? 근데 아마 또 추석 연휴에 일하거나 더 대목 맞아서 바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어떤 삶의 모습이 너무 다양해져가지고요. 모두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말은 쉽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하대수님의 허전함을 다른 좋은 것들로 채우시면 참 좋겠는데. 일단 좋은 노래 함께 하죠. 한로로가 부릅니다. 영영.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기다란 스테인리스 반찬통들을 찍은 사진. 직장인들 아침밥을 해주는데 식당을 오픈하기 전 갓 만든 반찬을 꽉꽉 채우고 스테인리스 집게도 하나씩 넣어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오늘의 반찬은 무말랭이 무침, 다시마 부각, 열무김치, 달걀말이, 잔멸치볶음, 콩자반, 애호박 가지볶음, 그리고 배추김치다. 오늘은 어떤 반찬이 인기가 많으려나? 다 맛있는데 다 잘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이 말을 오늘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작은 바람들을 떠올리며 오픈 준비를 마치고 문을 활짝 열기 전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플레이어의 베이비 컴백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3838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반찬 여러 개 넣고 먹고 싶은 반찬들을 골라먹는 한식 뷔페네요. 반찬 가짓수 정말 많죠. 김우님 정성 가득한 반찬들 애쓰셨네요. 또 김영애님 제가 다 좋아하는 반찬들이네요. 저도 가서 한 그릇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오고 싶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하고 마음도 전하셨네요. 그 반찬들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저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얼른 눈에 띈 게 최근에 많이 못 먹어본 다시마 부각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이 부각 종류들 있잖아요. 다시마도 그렇고 김도 그렇고 은근히 맛있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최근에 못 먹어봤는데 아 맛있겠네요. 심지어 3838님이요. 경아님한테 우리 아침 차려주고 싶어요. 이런 사연도 적어주셨는데 와 제발요. 와 저도 3838님께서 차려주신 아침밥 먹고 싶습니다. 맛있는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핸드폰 사진첩에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61 샵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듣고 싶은 응원의 말이에요. 응원이 필요한 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잠시 후 진심 가득 담아 전해드릴게요.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오나요? 권영민님, 어제 어린이집 행사로 깨 송편 미리 먹었는데요. 송편이 너무 맛있던데요. 경화 DJ님, 깨 송편이세요? 콩 송편이세요? 저는 깨 송편 좋아해요. 깨요, 깨. 깨 송편. 콩이라뇨. 콩이라뇨. 콩 좋아하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깨 송편입니다. 집에서 송편 만들 때 저는요 그 반죽을 거의 만두피처럼 얇게 만들어가지고 깨를 보통은 그 찻수저 같은 작은 스푼으로 많이 넣으시잖아요. 저는 그 밥수저로 가득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 반죽 이렇게 입구 봉할 때 보통은 그 어느 정도 좀 크기가 돼야 송편 모양이 나면서 이렇게 입구가 봉해지잖아요. 저는 거의 약간 입구가 뜯어지지 않을 정도로 붙이는 정도로 거의 깨 주머니를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도대체 이건 깨를 먹으려고 만드는 거냐 송편을 만드는 거냐 막 이러시는데 깨, 콩 외에 또 들어가는 거 있지 않나요? 앙금 뭐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이은정님 깨 한 표. 아 역시 깨. 정순아님도 깨 송편 좋아하신다고. 아 그렇군요.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콩 송편 좋아하는 분 계시겠지? 취향은 존중합니다만 저는 깨. 김태성님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하고 있어요. 와이프 생일이라 빨리 가서 미역국 끓여줘야 하는데 하셨네요. 오 안전 귀가하시고요. 야간 근무하느라 고생하셨네요. 빨리 가서 맛있는 미역국 또 끓이시고 아내분 생일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분 함께 드세요.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릴게요.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상상밴드가 부릅니다. 피너츠송 이어지는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